0: 쇼도 쓰기 없는 형도게. 아. 쇼도 쓰기 없다시. 강배 개비주고 못 줍지. 강배 수고싱 포르그맨 배. 다야 가도 수고싱 포르다. 라시게 임에.
1: 나 총내 다버도 미강 붙은 요매.
0: 쟤는 뒤 김상 롭스다 저거리. 장판매 기부교가 십주주다 넘어 주게. 장유화.
1: 你这点这个么让给俺老汉也出去你没事节目多让给俺所长却给藏嘛让看你个人嘛三皮你哪里我们在孙那么几年抵抗年过的三地让给姑娘妹妹听说啥不得重庆那时重庆老师都把新年有嘛这都看得不起的你站不下去你这有个月的妹特地你让先去干不住
0: 山女啊，刚过就差不多了，让爹爹弟弟接俺你们都撵回去。你们头里那接，俺姐妹给扛下去，没吃中这情面。但俺没吃担心嘛事，说这长长的，现在。
2: 这家伙也过来，让我也看到，我也看到去。
0: 你自己。
2: 啊，
0: 接着念呗。啊。樱花。

0: 아마 돈도 니응 멤베
1: 샤니엘 뉴시 암도스데 니기
2: 홈
3: 아마
0: 어
3: 인화다 샤오칸 레조유 니오니 소아치오 어 정수 영미 배 사부로 봐. 아주 그도 보세.
0: 데클로야 오선자. 베트 콤샤. 마세가 좀 딱과 데데메 봐. 봄마시.
3: 영아, 아무랑 하는 얘기. 아무랑 클라스이시. 군이 남살에 비유.
0: 가봐 샤부다가 네 체지 차차. 제 망체 고차 차부선 다시. 냐시 쇠방 원의 시부 역시. 인화 다랑 가면의 용기 있으되 폐지 강에 체유 그지.
3: 아무나게 인과라 오장라의 용체였어.
4: 뭐? 샤샤.
3: 샤가. 어찌?
0: 야, 이 쇼다 목에 닿으시오. 감치 매봐.
5: 자, 조다샤.
0: 신속에랑 두다매자.
4: 아지, 뭐란 매자 칼라야오 켜는민도 뭐란 칼라 잼다가 거주다 되용기.
0: 집에. 목에 잘 칼라 시부터 써봐.
4: 拿了，大哥阿家人过节鱼，还是给么子喂？吃啥吃？还不是做呀？没有给不多给呢。大七的，看最年过节鱼不是吧？英华，爸爸说的不是呗？
0: 啊，七阿家，听话嘛，晓得。可咱小个，叫大山爷阿家人岁节，你爸爸给他们就是，你们看龙顶多啊？哦，看了这这些啥？不聊着的。
4: 哦，阿弟，小强大山，我多谢的，大吃个吃的。
0: 多看这小鱼咩，等你注意。阿姐，多谢啥？天天看到的，你来不了着的，莫给看了心不的意思。
6: 阿姐，小哥你们都懂的，你哪里急？多鸡蛋点足，多拧紧不？看这小娃来是该吃的，大吃就的，叫大山你们都吃的。
3: 勇啊，前两年没有我是点过。
0: 勇啊，勇啊，前两年。
3: 懂的。
4: 阿妈，我你注意到。
0: 哎，
4: 前
0: 年呀个，俺们就想不起。 那让你给这条路写去。
7: 阿姐，
0: 透过我怕落雨，今年爸爸拿着我写大多少年好吧？今年小刚生意给这条路。
7: 对，年轻时的你妈当差。
0: 用啊，让落雨洗。小刚落种土豆球，年薪给，阿姐给干么用？天天恐怕有到的，我年轻这么就写这点土。
3: 야, 쇼시.
4: 어, 어. 뭐지? 디윤종 등재 세이블라. 정기나가 지린래 닝제.
3: 나도 통해 검제. 나와서 캠인도. 딜레도 없디. 정기나를 나와 김도가. 미승예디. 내 입장 고유스로 봐.
4: 어. 등재 인기 맛이?
3: 카리나.
4: 아빠 보면 그 마치가 좋지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제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몬 참부스웨디 초라 비주난 차라 용정 취 서동 효균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 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Daddy, sue got to mashi. Kunipala, chuck you, Joa Yoshi.
1: Condition, eh? Shoga, Joe Santa, Joa, didn't you send your mashi?
0: Didn't you see your mashi? Shoga gave Papa Munsichi to the church, you sure. Tandanga. Nansuna, Dashan, simply do. Lodiana. Kun Sero Chimundo. Gabriel, Bong as you be in a K, your madison be. Shall got you do ne, near Debsy. Near Tao Yi Rochin, Tinja Yagla.
2: Ama, Loyomi.
0: Loyomi,
1: Sam Gibrichon.
2: Gibusho.
0: Near.
3: 你要是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 뭐야 하도 수랑 보도다죠.
2: 여기가 보도다니.
3: 니라로 보도 그랬다죠. 계주는 그 두시다.
2: 상기 광주네 롤랩다 보기도 쓰고도 단대야 교리자. 라치네 직세제 알로로 죽으면 누에.
3: 나미 에프사 사업도 지시피야. 나라니 로다 하라님도 대업지. 나 용매회. 니라 레그디 샤타타시 드네 보기는 말베.
2: 나 다들 안 보긴데도 깨끗해.
3: 다디스네.
2: 랑채샤에 딱다디에 수고. 자바오, 나라 쇼유 삼 시기.
3: 디디크바. 계속 나란히로 오늘 보고 준비이나. 네 봐봐다. 랑 봐봐. 갑시라 용구리.
4: 日本.
5: 아. 你也成大姐了，你们看现在别三大对比。
3: 대다가지.
5: 어, 자바다. 진지. 창스키브지로 타그럽친 버리. 군이게 보고 건드 마치야 가리나. 좀 세가래.
3: 나이디든다 샘제도
5: 멋있는가 주나기 유화 찬스 겹차브리 자보다 진득에 나 차우 약보시기빈 약화 수요 말해 보디나 다 뒤수 다그러 침부리
3: 자보게 자샤 오스 중수나 보기인스기 진득에나 퍼스네 기그사
5: 아 지 군이 갈 때 유화 말해 군이 갈 때 대비 나 수 겐고 쳐다
3: 아르디네 마디네 미즈 먹었으나 나 정 안다 지네 편 갈 터오래 아
5: 하 자보스니 보디나 让他 오즈리 안에 뱉 샘대장샤 아 목디 보고 걔 매매죠
3: 야 네가 쓰려 니가 알았어 니가 보면 수군한 다매다 랑가디에 근처부터 쉬어마요
5: 랑가 이제 지르시는 양문도와 장게 네 폴로 나서요 쓰고르바 근데 테라타 쉬어 말베
3: 장왕샤 라도 테르도 제시 라가 쉬어
5: 리바 라크 좀 좀 마셔 네 그도 쉬어
3: 장왕샤 라로 중도네 차보도 쉬다 다들 하나게 기도고 와 말 쉬어
5: 라니나 계조야 하도 샤스키 블로 타그럽치 더도 보고 요 말이 네 삼티데 등 말베 근데 인셉지로 장게 보모 맹가 딱지가 최고래
3: 다제 지원나 장부 딱지 네 범낭다 요 마시 장부 영이 보고 소투 요래 말해
5: 제사 라가 범맹가 치제 딱지체 기도 좀 따오래
3: 초바라 하리 딱지 지원 장부 딱지
5: 연토에 매봐 라가 범 딱지가 최고
3: 제스 지규
5: 딱지 최고래
3: 우와

0: 길 타고 왜 보고 듣게 했던다.
1: 조다 쇼파. 조다 쇼유. 조다 개용 말이 쇼파 조. 조다 쇼. 응.
2: 용아.
1: 조.
2: 바이바이.
1: 바이바이.
3: 감사. 보라밍러 장샤오강 수위.
1: 수위. 기란 수위나.
3: 미지가 란 세기.
1: 수영아 체우도. 네 기란 오시그매. 어, 너무 매 말라.
3: 너네 란 세기.

0: 你就得呢这别了别人啊这一天让你赢了喂你就若用过的好不是啊这么马上的我那朋友是谁我一天让你了我那行是自己可以那些图给我那精致面啊吃你呗我这个面
1: 라규
0: 마주미에
1: 라니 봐도 좋다
0: 야 수치 되네 수치
1: 아 잘해

0: 칼뉴시 라니 바드 쪽시 디네 수신 좀 하다 디 나라니 미럽지 마 투디 얻다 나라니로 보무지레 메와 디제스 강샤비나 남자는 그 밑에
1: 차고셔 랑예야 줘다 겐주베
0: 메 전다 디제 니 겐주르베 다시 디제 니 체표면도 디가사 어 저거 이지 겐주 있으기 니 무드 체메
1: 무드 체메
0: 아씨 라고딩아 우주 개업도 못 해결 쇼대 니 어 무드 체워 켜슈
1: 봉리바 너니 좋아하게 저 하주 심제 니 잘 귀다
0: 아 아 잘해 Yang orang tamu ko, ngaji bukan orang desa. Ni orang shooting tu kuda, kuda, ngoh.
1: Cina, cina ni cina cincin kasi siapa sih?
0: Ni orang lop, oh, jauhi cinta nasi si.
2: Ama, ngah lor lebih dah.
3: Xiao Gang, Ame, tuh bukan yu, kau lagu juga yu, yu. Jangan semua kau yu, ni mesti lor yu membe.
2: Ama, tadi lop saya cuci yun tu miss tu ju.
3: 수토죠.
2: 워싱그매 예밥이 있으기. 민주 향수 유사.
3: 잠깐 갈러 봐.
2: 네 워싱다 너브지 밥 처음 드릴 러비. 이네 미디 빠레가 미디 리샤.

0: 미디 리샤 아무랑 게 밥 줘버릴 수 없고
1: 아메 가르 뉴시 야마치 아
0: 밥 쉬어 마르베
1: 小刚 장기입다가 밥에 가서 육사세 침부지 미치 주고 지게를 침부지 장밥 챈 청바지 아메 심나 미디 가서 내 침부지 Jangan lupa like, share, dan subscribe.

0: 그래 나발아.
1: 아, 야.
0: 오늘 제가 비게 입자.
1: 아, 비게래.
0: 야, 비게도.
1: 아, 씨, 비게래.
0: 씨, 얘 통화주 오늘 제가 비게도.
1: 비게래서 비게리. 우주 살아.
0: 얘 우주 가르게 없어. 디.
2: 야, 대시다. 대리, 그 봐줘가. 디 별미 생각이 나서 갔다 오지. 별미 생각로 별미가 나서 다오지. 아무 별미지 다 좋은 맛이야.
0: 기라메주 대나니르바 코네 생각 맞지?
1: 어. 장게 나로 붙이야.
2: 나 죽면 아마 죽 붙이다.
0: 나 가자 동제. 나 기란 저 화요미. 나 주는 가서 그래.
1: 그 식미도.
2: 아직 나 죽면. 용아 용아. 대가 구드 아. 되시.
1: 나 구드시.
2: 지용 마시 야피다 주스 넣어야 마시 얘들이 슈다
1: 레스
2: 키라 그봐 되면 돌아
1: 아 나도 마대 재미도 이네
2: 라
1: 엄지라 마케지 쳐야지 아 사산이 창스겹지 로줄 학습도 거리 더돈 보기 재미도 네 내좀 가리나
2: 내도 가리나라
1: 어
2: 네 교기 맞고 시 범인 생각
3: 쥐
2: 엄지부
3: 야피 쇼다
4: 예 오리
5: 부지 자바르도
4: 키란디
5: 랑아자 초능이사 범인 생각하시다가 요미 랑아
4: 나 바바로고 제제 나스다가 요미
5: 랑바바 가르능도 부지 아 되시 되시 죽인다
0: 그냥 잘해 나시
2: 어 나 마대비 개미도
1: 어 제니키라
2: 말해 마시 나 대 개차 요비 찬스 개제 로마고 침부시 보고 괜히 고금이도 대응이 그제 잡시
5: 되다 엄지락에 라스 서치 우리 중도 와.
2: 진짜 수불라. 아.
5: 아.
2: 징지.
5: 부지 징지를 도.
2: 아. 어구 아자. 라디에 가르치기. 아마로 과요미. 아자나 가르쳐서. 롤레자. 나즈 가르 있는 능이. 어. 라디에 가르치기. 수코도 왜? 아, 코미도 아메로 과요미. 라그 아마에 야, 디 어찌 마시 라그 아마 범이 생각을 라그 아마 디
5: 범어 라디 아무 구제 되시 은이 죽인다 야 줘
2: 라그 아마 같이도
5: 같이
2: 마시 디
5: 라이나
2: 나 이제 같이 해봅니다
5: 이번 은이 겨우치 로신주 라디 라면은 은이 쓰레기 시계
2: 소머시
5: 으쌰, 다행이다. 비 싸서.
1: 어, 니가 삼 티레스다니, 엄지라. 창스겹제 로 타그럽 주고래, 무구요 말이. 마탈이 미지로 땡땡 내두요래. 직세나 불 내두요라, 포멀레 내두요래, 제말해.
6: 키랑 숨 당시, 갸징업 주인 시기지. 봐라, 키랑 운에 창스 치보기비야 비구나니 빼춘치르다. 제디, 지탄체는 키랑 게 로즈디 칸다 구소 난다메나 키랑 로즈르 부고 용시리 키랑 군도 고르 카즈레 키나니 그 루디 소와 체다 덴 부시어베
1: 어 엄지라 네 대로 맛스네 맵 체브리 요 말리 키랑 로 부고 와세 심슈디 네 삼시 투기 이네 장부 쉐비나 키랑 게 로즈다 체나
2: 아지 가메
1: 어 가메 네 푸리 네 푸리
2: 네 범인 섭제 개차 용이
6: 쟤는 키랑 배제 갔는가 키랑 보다 안 나오고 싶어
2: 이지 수수 용고 싶어
1: 되게 인거죠
6: 진짜 섭제 도우 싶어
1: 키랑 범어 로가 쓸리고 그래
2: 로니 섭게
1: 어 로세 다시는 딱다리 뭐야 아자라 맹가라 키랑 범어 담배빈의 약수리 키랑 빈의 팬도 요마리 뭐야 나 좋아하시라 유 시에마도
6: 제게 드셔
4: 让我来尝尝香水。
5: 啊，
4: 要多。
5: 嗯，
4: 我那要多。你不一定坐下。
5: 既然金子不捏起，坐着那起来有呢，天还松着呢。我可能怕要军大的，其他咱捏了准睡不住。
4: 没啥的，爸爸先上去给我妈睡，娘妈是叫睡。我对的，让他的，我们娘做事多啊。你们几棵树老用？
5: 既然讲啊，你什么性质？你讲土语啦，共土语，没准啊，永远都嘛是。
4: 我的这是别，让他的还是叫我那三三七，而不咋这多。过这几问那些呢，你这心情嘛是。
5: 罢了，既然给送汤子，我皮我几个打了嘛洗不上子，没洗呢，你打了哪切别么多？接着我既然打都得吃不着，黄子也是顶这小肉，吃别那个别不啥，我吃几顶吃穷还够买吧？
4: 让我来讲好多，老不晓得老不啥好会。
5: 罢了，写了去差不多，我那你写了许多。你瞅不起个俺茅台，敢不敢接去？我那一面死了呢。
4: 敢不接？
5: 哦，
4: 得牛牛马的。杨月，把别人请回去。过这钱咋办？是我没拿到通知，连狗也马的。团长给鉴别团结作用。
5: 啊，巴拉吉那头儿点不那些，你落地，你新个月，
4: 让个先这下，见不到俺什么这浪吧。
5: 是，其他土这孙子可怕用的。我这演技别尊起我的，既然偷这孙子，俺人工免不强。
4: 嗯，但这些这些，大家参详。哦，嘿嘿嘿，听不到。让给俺们工作，可拉算啥都个对手。
5: Listen。

0: 지. 나 지금 유드 키스다.
1: 네스.
0: 돈도 다 받지.
2: 됐다. 사서 우울하시면 돼.
1: 爸爸, 상견아 쉬다. 네가 처음부터 미스나게 드리스네 케어 마지. 네 아메가 용매라고 입자 카리나. 네 첩제 배미 생활지. 네 첩제 보고만 입자 가지가.
0: 어찌 보모 기스 드시네 요즘에.
2: 지 보모 롱란 라마시 계제 많이 강마셔.
1: 삼드시야 그래는 제사스 돈도 네 계신 예쁨 믿어. 내가 네 아자 리스타 투즈 미스다 게메시스. 나 오늘 고추이 믿어. 삼을 컨트레스 된 거예. 아무나 게메네 나 어서도 와. 보고 커머도네. 네 예전다지. 나 기부도.
3: 원이 창고승이를 하지. 되다 되다 제부들이 마 주도 제세 마 셉셉 되다다 보고 폭도가 쇠쇠무도
0: 야 펑리반 자
3: 라라라스 가지라 라로 타락 리워시 베베다 보세 생각 가시가 싶어 도도 다리 아지다 통없이 다리 아지 통비나 점리 용 미신 거지 나서 치료 또 홍크 제스팅 부지 저거 보면 뭐 다 쓸어 뭐 다 넣어
1: 冯立本，让你这些给说啊！地垮了，娶的对你素人，引进精致的面干吃啥说不？哼，没事呢，俺苏苦吧，看着点，苏苦呢，让你娶大姨妹大姐。他当俺娶大姨妹？让给老三婆婆管他死了，嗯，管他死了。阿姐，大姐想没做节目，明日大团吧。爸爸。
3: 啊。
1: 你看这些不？
3: 让俺阿妈的团大姐。
1: 爸爸让你娶团呗。
0: 是，爸爸绝对有事。
4: 你们，让穷死的穷啊！啊！
3: 老李，马勇，
4: 这，你。
5: 아자, 나주 봐봐, 로다 하랍 리고 하시. 돈도 어디 제가 제이나?
0: 된다 디테일러. 롱란고야 미도. 예전에는 저와 상고 시시야.
5: 저와 상고 시에? 갸라벼자 제비는 민상관 참여 지우루.
0: 디 게임쇼야 가져오지. 바베랑 도구시야도 너없이베. 랑 집이베 다시.
5: 나 집이열세. 나 민간안에 어울리도두. 나 농원에 가바라스 주유는 삼사슝.
0: 上阿子不跟打手不，爸爸抱起你出阿子，第三些钱用唔多诶，没事呢，我呢也没生意，今年抢死几只，老多那点个钱不是，存到数码会也卡些不是，然了，嗯，呵呵，这么少有，爸爸，咱们的宁波的这是，让爸爸不是打，然了，都卡最多呢，个都卡的娘呢，抢死几只，老忙的这钱不是，就不拿点，拿罗用过嘛是，爸爸先不接多嘛是。 爸爸，我做卡不打个包是，爸爸第一天了又下节，开开歇过嘛是，痛到卡吃好些，但谈的操我是光头要是，第一天呢，让脑袋我打，我让嘴爸爸，不过咱抓住唔多，不会前面来个脑袋也卡着些。
5: 哼，这是，当年操心死，痛到我不过就没想明呐，爸爸难操心的，去吧。
0: 现在是不是多起了？

0: 가수 뭐 먹어?
1: 부득군에 주일록 배소스도에 튀김 깨지 시작했지. 밀어 빼래 시비시시. 수수나마 주도 님부터지. 아지. 아 타가샤오.
2: 미카지게. 김퉁이 클레어치거다. 뛰어옵니다. 겹을지지. 양유. 동암 시세요다. 니랄지요. 샘상차나. 소소모이 깊소그리. 니탄도 도스터디. 말해 넘겨. 마차시딩기. 니도스터디. 님진 아바와 집미도.
1: 장아시 남은 그 아. 장게스야디.
2: 마시나 구차소.

0: 세우쇼 감사.
1: 소 세우쇼제. 그 좀 좀 할 세우유.
0: 조상이 진다시.
1: 아 도움에.
0: 고다. 세우쇼. 나 갖고 마소다.
1: 얘 라르 양자 세우. 아 미디 도움에.
2: 부.
3: 沙漠真的古啊，
0: 嗯。

0: 대고르게 하도
1: 니 고르게 없으면
0: 개피 예 보고 통고 요나 고르게 없지 되지
1: 니 오늘 고르게 없으면
0: 또 더 개미스 영이 내주 갈라서
2: 어 내주 갈라마서 이네 대 어
0: 닝에
2: 어
0: 저저 맹가 나가 줘
2: 맹가 좀 더 이네 당고 가 니놈 수부시 다 줘
0: 니놈 갈다 줘
2: 어 어 개담아 줘 개담아 줘 저한테 같이 가요 봐
0: 야매나 니나 줘 니랑 선유매베 또 심부시 돼요
2: 상게 로부터병 클라스가 쇼스 약식 개마리
0: 조금 맞춰 봐
2: 주의
3: 지겨줘라 감금 대충 더 지다 니냐 가시
4: 알레 첸부도
3: 도고 부처에나 야오도 야오도 레스 쟤는 예수여라 잘라낸 가시고
4: 용아
3: 응
4: 야주아
3: 레스
4: 小强，让给爸爸我你爹些，让你们都买点不起，你肯定不亏些。
5: 阿姆拉，爹可能要多了，云就要多，爹早间三不休啊，着急点多，其他还是军队员呢，各级接下用过的，俺们今下子说是作为苦力大，错就是。
4: 让给俺苦有过些么？让罗列不那些，卡路就没特别，打滚能行，卡斯卡路够亲切。
5: 你这钱呢？两个月大。
6: 小强，俺们先不谈这，俺做点营养给米玉妈吃不起了。丁爷姐妹，
4: 让葡萄酒哎。
6: 葡萄酒，不能那么多。伊能俺们自己么多？
4: 钱呢？钱呢？让爸爸俺你小王可对土些，他的老爷爷的小王钱多应当。
6: 羡慕嗦。
5: 新个咩？新个咩是卡斯嘞？
6: 你妈去啷个操工资哪样嘛是？他都托运送呢，没托住了呗。
4: 啥？
6: 阿妈给些单子这是呗？你妈讲上了家里养是就你听着不？但你嘴里可里头就切过个，听让老皮吧，你硬话来写咩？其实没啷个写呢，普托住也怕写呢，这嘛不，阿里来吃土嘛是？
4: 落脚是轻不是？特里呢？你也操我，打次起来就来踢吧。

0: tiring anzu loge ba zh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 daga zhu
1: de shabsha zhu ode chik tsudash dago na liya dhubi
2: gyawo shushtu wa 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anda lemba di tibu dhubi
2: da di hongho ma shangwa la
1: di loge ba zhu lam ani kira liya kuya yi
2: nase
3: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주다도 하고도 공부해 줄 잠바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한테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짐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시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야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출발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타이디숑 로살베 심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탐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미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잔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르 히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싱베 푸미디 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미고 Tewe Buli Ki Duji Yinbe Buri Jigao Tang Tsui Mi Lokba Gya Che Tang Pe Che Kang Ki Gang Tu Kyun Rung Lian Bu Yu La Nang Le Nang Tu Tang Chi La Cham Cha Tie Tu Kyun Chi Ha Jiang Cham Bu Yu Lo Ye Pa Chu Ji Er Xin Bie Pu Mi Du Tong
7: Ji Du Ka Ba Lian Wo Ye Wu Ji Chu Chu Ji Chu Chu Chu Ji
6: Tai Di Xiong Lo Sar Bie Xin Pe Che Gu Tai Di Xiong Qi Bie Tang Ka Chi La Guo Gu Ji Gu Bu Le Zhu Mi Gu Mi Ge Ji Xin Kun Du Ti Wei Di
7: 卡占了切卡鱼别康州西巴皮丢跟思修泰迪兄罗萨贝拉达罗杰帕车你多你是自助旅吉尔新别普米迪通提色兔参不鱼别肯对迪拉卡托森杰囊米贵提为比利克丢进银别不利吉高汤侧米洛巴加切汤配切康奇刚度全容脸部鱼拉囊列能推汤起了枪枪铁腿全起哈将参不鱼
1: 落叶爬出吉尔新别扑灭地通，
2: 几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 敌人安住落叶爬住，他们的安尼两把嘎子，吉林那罗里亚波拉莫拉里亚，昆州的安尼苗族，我奈的肯定的都是打哈着。对，啥不下去，我得去吃的是打个哪里样子的？
2: 给我叔叔话了。
1: 那是，
2: 养我叔叔。
1: 现在两把的屁股都
3: 到底好不好说话了？对，
1: 逻辑吧，就他们，俺经常聊天也。
3: 那是。韩国的那剃头了，保守些的多。
1: 对。
3: 他我都看不见，就咱们也羊毛少多。
1: 那是。
3: 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鸡毛呢，我那能当用啥的？

0: ཁྱི
1: དུ ཁ པར ལེ ཝར གེ གུ ཅི ཆུ ཆུ ཅིག ཆུ ཆུ ཆུ ཅིག
2: ཐིང དོ གེ ཁོ ལ དེ རེ ཤི རི ཡོ དོ ཅོ ཆུ མི ཅང པ ཤི ཡིན ཆུ མི ཡི སོ ལེན གུ ལ སུ ཤུ ཅིན ཤིང ཐ དོང ཤི རི གེ ཡུན ཅང ལེ 주주군두웨겐지모차도코로 초모 샹샹도주 타마라 갸서로 뒤조 서버토르 창아르치웨쿠디레 초무로왕웨 츠소기냠시꾸 나위 소자기 나바지리히토네 서시디토 쥐밤 쳔바라치 양나 김왕 예수와라치 네가라 소위에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류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임바라 지

0: 총결의 철거 조준 다 최경 리버트가 추세 토르동크 양탁의 세르리지 다완 조바타라다 제디 세르탄 튜미 총결의 공배 동외 띵조 말아 준바타 퇴고상도 동고바타 림과 레지비 튜니르 겐고로타 망주 응외주 토네 땅 중앙기 특주구리타 란유종 동외리게 랑자 지무치신 튜도도 교와 치고베 내종능 시 손듀토 사사 총결의 타 효과 총결의 섬주제추 커룹추 메린 총결의 제기 겐그룹에 비리 담신 시 다딘기 총도티 니남남베 토네 초바타 정외 타 다와지링 공회차이 덴바 샤오요차이 멍샤오린제 총도로 페비 시
1: 니외르나 사사 총결기 쿠이콩용 님괴타 짐범망부 튠조르시니 님미 총결 죽준 체결을 규리딩 섭당와타 중추 태뇽키 피게 섬시 규비체디 벤저 단지소 뷰타 공평윤구 중추기 규뉴 첨부 진입시
2: 나집시리 하스탄 로가 시즈소 예크기 님미 총결 죽준키 민슈나 담시 사사 총결기 티 고급수 지마타 지규르 철괴기 괴디당니 망용 티슈타 시슌타 길레님슈 체디 코티용타 첸덴진 시지젠제기 니루장세기 넘버 서버트규 하스총길겐함 크루유규기 규장 쉔바 당정장키 닝미총기 주준체규 지규르 철괴기 괴디당베 편제외세 퇴버퇴니 에이림부시베 닝미총길을 담바시 하스총길키 사퇴 쿠유콩기 캐출을 신니 在团尼米创开的起别端护大队与其松不是哈斯创开的起尼米创开组军起人去修科尔旧边角推内领你尼如即对于藏西其实做体系迪卡尔作为给你他二军给你所该去其次该去古旧言行不他宁可约别尼如吞空间图求次该去顿就团恩言行于不是哈斯创开的秋秋总作为林奎托当林康给列团吧刘小龙起俺去林奎起
3: 土瓦藏西马拉推古桑土当地米尔西布塔九岁七不所前年车队塔英尼姆斯在古索给保障微博七不七个村子年不前年给科给七七坦吞雨季松不是林奎参天间托他们前年克雷给七列拉在塔西不差间给列林局崔给你出租塔藏西七不年吞空间了陪聚七位居林仓吗土松起特罗店年藏西七个月不是
2: 他是康恒库尤松永女个参与公司尼日参与作为给你张西七次转给给什么他罗科姆罗东西度你吃阿东新个月不是他是康恒库尤松永女个参与公司及给今年刘金龙起俺最年代给你男去年当季出头男面试一东个月了女用为在面不说他提及给你入男该去七个月季松不是他是变着三倍亏土月别 平均其宽库有松永参加参与公司宁可约别宁如他举其念所宁如天空间图可别女不切的东西约不是平均其宽库有松永参加参与公司连接监督刘黄刚起陪托宁如天空间图可别拉在起东西谈团内给东西干预俺从公司里他在培养人工中控制老子出租谈张西切求别给来接不提一别
3: 罗尔尼如藏西七次转松之新个月季松不是宁密重启组军七个亏空圈土七不月健康库有中处天牛界给都市密心的数据他是重启人阿千地位六穷期给你日一谈吞空准穷七个六千南年这些别宁密都市熊奴路穷催三南数不穷月他是重启城关区阿千地位六穷期七个月书记选拔密准启罗姆翠云林给六穷他作为去
4: 人工啊落谈就准穷切不谈给你日一切不所给空气家具接送不是今天我被蔡中年年中央健康库有松给不大些的初中储备让中了看松被满足的一个我家的铁团学艺你是这个松储备了这这边去卡巴的年铁团切备年团你是正义一把他一头给铁团切备年团即土国的切不切备年团松不切不是
0: 他的铁团切备年团能 他是重要的中年预备出土国的千不千百那团泥他其实重要的泥如果重要的积你是重要的松千不重要的泥那就重要的松预备出土国的千不千百那团积结预备他等于一个我家的能金刚苦有铁团备那团你是走预备他铁能金刚都是个那团骨他龙岗前面保住个那团团在这保住个那团西索尼个那团松去保住个那团泥地面保住个那团西结预备 제 중년이기 이후 모자르기 태도인 사마 제일 중기라 주교로 제재 유시.
1: 지난 가베 제 중년이니 장계기 개용 뇌고 키스 님 안접게바 티임바타. 디르제 퇴연조니 창매 된장의 난친타 더든 저특신부체디 뇌고 키스 기 뇌부 체로 동고 시부티기. 장중기 선의 카키가 개용 뇌고 키스 님타 제베 최고나초 배신기부시.
0: 라스 총기의 토사르 그 뉴 그사라 왕부징 청규기 랑고르 조사라 조용기 뉴고 니메우 치다 치고 자자 우응앙 배신 유시 다된기 치고는 전중 튕공타 추비 첸돔 나제 자타 남시 소기 쳔바 뒤주 템게 슈 유시 제우 비유 돌레던 비 김상기 순랑 배주 지단타 매수 요제 배주 지단 러버마세 세용의 기념구 후진앙 중미만 부슈 유시 중미 덴진 로상키 Chendom Rokyub ki Chile Rengxin la Yongzuru Samuchung la Dianjia ki Nawa Tuedu Qin Song Xie Song Bishi. Rangyu Zhuan Chendom Ting Chukdu Nuzi Nyongdong Rokyub Ta Nguyen So Gelen Chui Churan Xuan Ba Lu Lin Tao Yi. Rangyu Ki Nuzi Gokxun Ki Tuengu Le Xigne Yunam Jian Ki Chira Lopsu Ta Chendom Nangzun Che Di. Zhuan Yong Ki Chukdu Nuzi Ki Zi Gini Ba Toru Dang Di Le Jue Toru Dang Ne Zhongyong Amerika Leji Manzo Chu Cezo Ta Gyunor Ki Denja Songjeb Chegyun Yin Xie Som Shi. Jize Zhong Yin Yin, Zhangzhong Ki Sago Ka Ki Tui Jigdu Chira Chigu Bewa Ta, Naju Chongjiri Nima Zong, Dagu Xiang Tu Le Duan Be, Zhobe Tui Nim Tu Gyue Ti, Me Yung Ngongo Ta, Nugub Ki Zhe Ki Xieja Zhokze Che Yub Shi. Chamdu Chongjiri, Tianjin Tangjian Ta, Ningzhi Chongjiri Gongbyo Jilin Tangjian Tu Cenpa Ka Ki, Chira Sazi Zuba Ta, Chicha Yixi Jeba So Che Ne, Rika Ge Nyo Go Kikyub Ki Xie Che Ta, Chendom Zenu Mangzo Le Le Biu Shi. Chayib Chu, Gepden Chongzui Dang Zhibu Shuji, Dawa Chao Yi, Nge Tadin Ki Chigui Nan Ne, Denjan Te Ki Xie Che Mangbu Xie Chu La, Rangkyub Ki Tablam Ya Mangbu Xie Chu. Chongzui Lo Ji, Jiyu Ki Xie Che Nam, Chungmi Choro Le Biu Yin Xie Song Shi. Chamdu Chongji Re Chendom Ju Yi Le Dun Ba Zhe Xie Chu Gara Ki, Nganzui Lu Zhi Debu Zu Ne, Mangzo Choro Nyo Kyub Ki Xie Ki Xie Che Yu Zhu Chi Ki Yue Che Song Shi. Ngari Sagui Chendom Ju Nyogo Koyi Kojang, Kao Shao Feng Ki, Chendom Malata Nyoba Chiru Danne, Kuigong Yong Ki Nyogo Ki Zegi Taze Dendu Dongju Yinxie Somshi.
4: Tirini, Geji, Meiyo Tujian Ting Gyadang Jiongbati Yimbata, Meiyo Ledun Bara Wangwe Tujian Ti Nang, Kuang Nambi, Tongme Tamja Denboru Ngene, Neto Ki Tapsa Tangboro, Chile Ki Genji Nebu Kursin Yubshi.
2: Shokbo Ngabani, Rangyong Jiong Mima Mian Kang Ki, Kene Tsengka Ki Meiyo Nam, Za Chakbe Le Tuen Begu Tsu Yubshi. Kene Tsengka Nang Ki Nebu Mang Chewa Ni, Cha Singju Chegui Be Nebu Xiada Yinbe, Nebu Teta Lo Kormo Subutan Simkan Le Nushu Chebu Chebe, Meiyo Le Tuen Xip Chabu Zhub Gugi Yubshi. Zhang Da Hong Ni, Tsengka Nang Tong Gun Be, Meiyo Gebashi Yinbata. Kong Tabar, Meiyo Ki Chale Tina Ni, Lo Ni Sechi Zhug Yubshi. Rangyong Jiong Mima Mian Kan Kene Tsengka Ki Meiyo, Zhang Da Hong Ki, ngan cui mian yu cok bar mian yu song ju suo ni yu mian yu tui qing ge ni dui nga qie dui bu ni ngan cui mian yu nam yin ko nam cui ren ti lian ne ding song qian ni ne bu nam le xie xiu cha cui bu zhu yu jie song bu shi ning zhi chong qi mi ma mian kan ce qi ni da gong kan qi mian yu bu pu bu yan jian ta lie ruo cui ne bu nam le da gong kan cha qi xing yu la kong cui yu si ni mian kan qi ce qi ni po qian cui ce suo song hui ke qin xi shi Diluni, Pubuyanjin Legar Shujiki, Lo Jubdunba Ti, Ningzhi Chongki Mima Mian Kan, Tsapchi Ne, Dagyong Tsengka Ki Meiyo Bun, Pubuyanjin Ki, Nekan Nan, Rika Ki, Jie Che Ki, Nian De Zhokzi, Chemar Taju Chikyu, Lobjong Chu, Renyi Ki Chile Nubu Chiru Dani, Nebe Tsiso Gyubgyu Ti, Kie Gang Xintu Chiwa Xiri, Jie Sungbu Shi. Chamdo Chongki Mima Mian Kan Ki, Kane Tsengka Du, Chongqing Suri Lobjin Ki, Shordo Kane Mian Kan Ni Yongbi, member Cheng Hongying Yun Dian Dar Lian Ne Ding Song Qi Xing Yubu Shi Chamdu Chong Ki Mi Ma Mian Kang Ki Kane Chen Ka Ki Chile Pyo Gyo member Tang Bu Ti Yin Bian Wen Ne Pyo Gyo Ji Kong Ki Xia Ju Ting Sum Ju La Li Zhu Qie Bie Mang Cuo Ge Yi Qi Ta Zi Gu Top Yubu Shi member Cheng Hongying Ki Di Ke member Cor Ngan Cui Chang Chu Bie Kane Mian Ju La Zai Ya Bu Lu Gu Yin La Xi Dim Guo Ge Mian Ju Ta Wen Ge Mian Ju Chen Zai Ke Bie Chi Zha So Ge Le Tuen Hu Da Zhu Zi Yu Tiling ni, ngan zun mian yu lo wang bie tui qin yin bie, cang mu tui qin le zhe xi di li xiu gyu yin xi song bu shi. Nyur gyub kan ta xia ju kan, xi ling mian ju si qi suo su, mian yu cui li chi qi wei nan bu tong gyu yu. Kuan nan bie, jir dan li ni to, ren ni ge mi ci rin tang wen bar qi xing yu bu shi. Nga li si kui gir zi zuo mi ma mian kan, ne dui bu mian yu bu, ci ling yu jun ki, mian yu ge li ge qi ni lo ju zha ka xie na, 人力기 차긴급의 면주칸신에 단대 면주기 뒤체 차창비에 팔 폐계 중화 미통 르진충 닌단 네바 차기 중에 면칸에 퇴보통두 샘나가 솔 챔부기기도 제송부시 너주총기 암도종 디네 면칸기 매요부 뉴리기 레니티에 담커 체브네소 체칸 네베치 리기비규 탐지샤부기 내친 레니 딘송체디 네버 테레 마와 셰슈주규 인시 송부시
0: 지제 중인인 中等位级书记学员吧，任玉忠及主席，任玉忠师兄当主席书记干部辞典起，任玉忠师兄当主席人生六种地位初中起六种冲突他，当主席交接冲突组就难难，积极书记习近平起各路开展的工程，六种老大的定时七八他，虽然提过他，虽然提联起充满强点他，军政案配给卓越的观点动物他，满足人民起全面决策他，瑞松南屯集团决策所及两段了，七段心中的事。刚刚辞典起，积极书记习近平的南委宋杰开展起，俺做内容课也不主角了。习近平扩大南阅别，点给你给他做人生的团结了。课外定是不冷的，团结时团结偏执，军队同志也不缺呢。宋教授他是都突破全国线，算不谁。况且，创办他师兄宋杰也不缺呢。偏执沉淀他长下振作，我也随间提过他，随间提联系创办团体，俺就俺国也不是主角了，改良结果。杨特别四段列级到位，六种六数定是变难。满足人民及村民居住团、瑞松南屯集团团聚的前提，满了第一准个别，那是哪回事？
5: 你去，江德文给军内委员、体制部部长徐志文去，上将将龙青年陈局堂、平将龙青年陈立坤所得悉那位平面，上将给龙青年陈立陈局东堂、年将年陈托内平业东局所给列团别当天军内南行，书记王军正去。车站谈三六人年，基本说德行能够给高贵人家。老将谈拉达年点前年，他就通知去七岁了南京去吧。他另外明年车站了通进去吧。做干了谈不对年，民生制度之外，他在定送前年定价给您去吧。给着你给的钱去，忙出了偏道吧。年初年这七月南京前年，庞家军队去了东瓦，部队里前三中前年，南年三不对吧。本看年七千年，最初历史动物节前年，上军给龙城年春前下，北道狂平永久的滚地东归边的苏南武士。
2: 七岁中年年起，我做龙洞局去新秦塔任将军，从今儿起初起，总之批给年初的别的七不谈，抗军总之给年南突然给背着。通路总是以通力挖起平均绝切而松别总就催对结果拉萨的高速不是结果被阅途重庆塔四川贵州广西云南平均界行情塔让用中重庆界出去总不被吞作给推米塔总是以吧提醒拉萨总不被推米所酿土总理酿用比例塔酿列国令不是四川行情总不被吞作给重庆选拔萨尔总酿归被主任张立义他听俺催我才点别配了习俗别总理三种七九孙秀千不点语接送不是其实交送你就对您牌念错有空命习子闯给给子总他康马总闯木总接送给马赛给子总日他集团送电闯出做准起于所属总就催对结果便利使用为数配给定报告别陆局人念他开头旁边米粒的雨水闯西他给那么三不接了坚持起给不是贵州省情日子年错给主席选拔总部被吞错给主席选拔小情期他定给总局催队结果局年推入三边总是以批给招别局任了局额定色联保七个人系送不是广西总部被吞错给主席选拔查托总部被严拉吞错给主席蒋小平期配度配送错别人力月别按催总局催队结果提局配给预算空隙了年龄定色七个人系送不是今日你当做送不了通路局的行情他让用中创建界初期总是批给年错五年不谈他且年错的中亏日雄提供了修建铁修切别亏空人心去年的这些的局域他听给配局切过铁局推入三百配给总理三总他局别铁总局孟西电不西定局引起送不是让用中日子年错给主席选拔总不被吞错给主席自领诺配他听给创作铁局配给总是批给主角的规定东局引来配给边角谈基础批给前边重置他重新设备批给主持人依托年文版切割引起送不是
1: 下面的三个多对开机时了呢
2: 你对三个月还是重启从吞局内写到前边行了今天我被请了年牌恰给进修准备切割别村全进修趁你给送去他切动 망편 직수 철임 충체토 동기 집타

0: 다니에도
1: 비리디게나인지사업시오유가르뉴시야가르뉴말봐
0: 저샤바오마삼루시코지
1: 삼시카레
0: 유고쪼짱주니추이
1: 전타캠이야기야마스웨
0: 지마유고쪼짱주야기코코여마리
1: 용아니킬해줘

0: 你先送中明白让给你那句阿加尔谢谢如果其实想啊让给阿加尔吃的姐姐你打死你丢丢给你先留名都俺们是着急特多你也看了吗你呢你也让心里人不睡过先送给哎呦啊你先送母弟去 딱다리 나한테 샤리가 좀 마시 도서야 오시겠지 나부지시도
1: 나부이에
0: 나 소재 장차 치무지 강부디 때나 대비너 소재 샴지 슈마리베 소재 두린게 나 구지 제자샤 니가 니 집에 강부 치무시 되었사
1: 쟤나 만주 바바메 하고 집에
0: 샤게 더도 군이를 십스기 위배 나는 순기 락바도 버도디 게임 시사네 딱방아 냥냥냥스 디텔레고야 요르베 상경고다 전부터 대유너 응노르 창자네 마유르베 파고다 케메네 더동소소 제게 능시 십지 인도치기
1: 어 쟤나 니 능메 시엔 디그리베
0: 어 디그리 디더 디드디
2: 喂，爹还是你？阿佳，阿佳，我今天没到，我那今天没到，怎么样？
3: 영이 갈 수 있어? 내 좀 갈라서
2: 니양 알아 산티 스토리스 통기 나한테 로니 슐라스 리오 호시 샤샤지에 요마시라 니 다르시 니문 칸 교제디 보쌈 나다 타리는 쪽이 스니 가르쳐 오메 하고 움도라 저와의 통 움도 니 다시 오게 야람베 걸러 남자르시 기기 니다르시 소스 첸트 메베 레아캬 제제데 이네년 니다르시 쇼게 뉴글레 쩨그유 이카브리니 나라얄 예니 딘데 제과 좀세 하린스 쩨그유 니다 타그럽 장제 간다 가디 간 잔토 마시 니도도 데스 장제 두니 하리오시 아치야 귤은 구실 하치에스 나타나 도리토스 마시 다니에르다 베트 체로치기 나 밀시에스 메사 부수도 다 취제 문에 기후큐는 민도 직전에는 예니만이 균조치하던 노브리 그뒤뒤 니바베 칼 니제 싱소 체연 딱다시 로시아권 슈니 포장라 몸 뒤에 급라 나래 북삼다 타 니슈 급지 아자 나 나네 되부대 케케 썩는도 로티게 나라 나 촉부 자슈라 저도 가로 자슈 나라 강에 치슈 급라 계시 좋은 게 나 로마 체비나 은은아 다들부터 교야매 조호 범우 야호주 나머랑을 가위 이내 밥에 은이 가재 담을다 더동 아야 라그 야야 인스기 니에 소화할 밥에 주도 지화의 민도 나래 소화디 나래 개토바 아자 니 당고 칠캠제 대비 남 지에서부터 겸체 대비 제일이니 나란 육립디 요비이 이내가 쓴다 죽음도 근처 시내 니클레 타랍게 없이 지제는 니 독립시 세모가 독립 도비네 제일 땐데 리조 용크를 쓴게 아자 야자랑 샴티슈스

0: 담냐? 라 아차히 보이. 따라한 친구 차샤. 당원에 포효시도 와. 쌤다 쇼시. 지마 강해다. 파체 가체 비니. 아자랑 치료시. 你让西北给些烤鱼，多日多少钱呢？李柱有念人，阿家给让一只鱼，
1: 阿家。야, 좋아.
0: 내 중부 경수이.
2: 암라, 내 그랬을 때는 계란 수고용의 러시아. 먼저 보내이, 드리라 보이.
0: 나 보이, 에. 가봐 보니, 마. 나 조시했지, 마, 제시.
3: 가르쳐 보래.
0: 랑예 쟤는? 랑그 분노 보내, 러시아.
3: 지 루부 탑자 티틸 소전할 게 고모 좋아
0: 부츠디르 디이나 어시 이화 키란조 톡지 간세나 디님베
2: 톡세 캉버 냐간 쳔부 니체버 강게 조진 게 구티 쳔스기
0: 쳔은 아다 람바버 님도 용군다
2: 게 승민도
0: 부 디이나
3: 哼，但牛车修不着，哼，医院里边那些人别愁修不着，帮不起你还算着我些，停车去还些，哼，你也点那个好些，
2: 叫我开车叫我，
3: 哼，你也是那叫我差的水，爹叫我们钱不少，说说来套，估计一年看不清不停车呢，第二遍，常常群聚起来，说说说说，牛车才我些，
4: 玉花，啊，这。你让俺看最羡慕就，将来你不都是光嘛是？看不啥吧，听见啥么鸟笑的？
3: 真是，让俺好些来修，你也吃下去。看不清不听这些联系，泸州原来车子嘛些不些？新了你出的啊？让厂长的心里出卖不着？
4: 啊，这真是，天气不听这可怕要的，顶俺厂长下的就好要嘛是？俺妈他嘞电视去搞路，得这孙子给不呗？
3: 这孙子给我修，让厂长进我呢？王继培局长的开外头特别好些，对这孙子开没事。说这奥运趴下，你八百万的人了，真贵气啊！有，国内多少人不得个？马达查尔奇，卡里内萨夏夏奇，这高速公路走的。
4: 是，但既然刚没有这些活动的数目哦，既然厂长能对满足陆基司机姐想点需求一遍，陆基司机姐宣传表彰能用一遍，年前的这一码事，马达嘞参谋的这样意。
3: 你爹呢，大长？出把上下下，要是不救，俺同啥爹妈，控制那年啥子？
4: 俺来修的。俺同大姐，既然我是大头登记，所在泸州王院，我是买不收不的。俺既然去到我们家给来个新台参与，出张扬了，这是得来修你的。
3: 出张爷，出个谁？
4: 库里昂学出，
5: 玉花，走，
3: 让。
0: 哦，钱能给你加拉克这些个？
4: 光嘛是。
0: 呀，阿拉修啊，阿姆拉修啊。
3: 我的意思，就当叫你妹妹抢我人哩，你干了他那几位扫帚婆，偷偷俺女儿干个些。
6: 今这次呢，俺我那人了买不起他穷，这娃子上个抢狗给，只做收入去。
7: 几个多了，停车场的嘛是，俺老子全部退牛没了，连那个套单开没。
6: 你没必须等的，停车那我等没，早的，就南一位没事可以。让我呢没那么工作去的下，点点能到有嘛的，让预备是个车库给乘务三百预备嘛塞，车库天嘞能到有嘛的，俺让团队不其他去， 안조 그뒤 냠래 제가
7: 네 소저 춘추리 기랑 소저 침부터다 둘이야 마시
6: 디다 답디버리 다레 잼드디 안조 소저 미워 손상 제마 안조 소저 예라 소저 인 세초리 디네라라 싱수 최고 사바 카지 뉴제 네 심주 디네 책이 퇴제

0: 啊，昨天没吧？他的亲戚提着去，你婆婆是他下官员呗。
1: 你爹住过，提着车里三不三不去，抢什么烟头了？你多钱？俺说天个哟，大抢给别接了，拉马都厂长抢不得送，一花了拉不要多啊。
0: 好的，好，哥们，让他干对事。让铺给，你婆婆拉不接我是吧？你晓得，你过来了把马上他去。
1: 他把大爷和马西。
2: 他的让婆婆快来买药的，让给么军的让婆婆免死都尿个的。现在你让谁打？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让给么多 고로.
0: 신소 라이는 나가 깨치가지.
1: 어,
0: 제부유는 양뢰코 제가규다.
2: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너 진짜 가가 되다.
0: 라가 막고 마스베.
2: 진짜.
0: 유부 막고 주야. 네 군다 탐지.
2: 가가 되다. 진짜.
0: 자, 같이 매 부르래.
2: 나 진짜.
0: 같이 사지. 다가라고 미래 주도도 없이.
2: 진짜.
3: 최요. 대 추즈 숨스 스쿱투제 삼다데스 삼하던구여 담예트다 삼등이 대위베 삼다와시 뷰밥에 삼을 코미도 라마기에 하르도
4: 꼬몽슈디 뷰밥지 타샤부담냐 베르다 뇨업제 대기 빌스민도라 담예트아버지 큐는민도 다고가 닐롱스단쇼 부담에 가 세가 요지 수수 동해 상마 나 시기
3: 부 부담녀 오네 양아야스도 다지샤 삼당 마지 니고 어지 나 봐봐 더 마음 심히 차도 와
4: 마음에
3: 착시 돌치면 줘
4: 아 스키면 또
3: 야 추도 또다 야
4: 키면 또
5: 랑게 나마셰 카림바
6: 예 바브랑 셰비나 바브랑 룽칭 시 삼슈
5: 랑게 나마셰나 나 룽칭 마르베 아 나마셰비나 네즈도 말아바 시녜베
6: 아 마지 유화게 나 럽다 녜 양여 체가치비 녜 터지 조자 제만의 직면스기
5: 하이 우주체 나마 도이슬브리 나마치제 디게 중도야 소소랑 고마티 봐 능미 상만 뭐이기 비야스 저와체 나네 된거 있어 저와체 나네 된제 가르충도 되베지 레몬엑시 샤샤 깊슈디 나이 뭐 솔금인도
6: 바브랑의 셰프다시 나무네 약슈시 바브랑 암자 마치시 양효게 바브랑 다그랍시 주기 땡데 최승부시
7: 아마 알로레비 나이 앞에서 라소
5: 계속이야 하도
7: 뭐 아마 나이 안 차고 덥죠
6: 어찌부 양앙타고 담배 부산에 경치
7: 보 게라게 김다마 셉시 돈도 차거제 야오동아
6: 小강 보게 두균 잘 근데스럽고도 처처 지겨 말이스 준다 가주 체윤에 계속 망우시에 말이 아 저봐봐봐
5: 계속 걸리자지 신의 토갈리르다
7: 보 对다 샤총구 지리 전두나 안탕을래버다 니에배산디 강아자다 소미 장제배산래 그러게 차고하시
6: 봐봐 나 죽인다
5: 어, 요.

0: 로봇 인증 안 줘
1: 그래. 교수 교 계속 막 그래. 길을
0: 2년 벌어.
1: 야, 수 길을 2년 벌었어.
0: 왜? 아마 길을 2년 벌 내 아무런 가방이 없으기 그들로요 2년 봐. 돈도 갈사 권다 클래스 그룹에 스케치 치다 쓰기. 아빠. 아메 샤샤다 레그유 드리 7월 클래스 의이 나랑서 주도 직면사.
1: 장가 아마 개고다 보고 나주 담비 팀제를 쓰럽다.
0: 아마 보게 디. 보. 아메 가바샤.
1: 아. 도도게.
0: 도기. 보라.
1: 마에도기. 요. 나대 대비나 초기를 봐.
0: 개고 말이.
1: 딜레 탑잖아 치지. 뭐뭐니 짜슈다.
0: 보. 나가 놈 답도 왜?
1: 육쇼 육쇼 딜레 니 신고.
2: 대다. 딜린 짜시베 뒤즈이 선자. 루든 장완상게 갸세 류쇼 뻬갸 고데 규리. 헤.

0: 봐봐, 나 답장을 잘 도움인도.
1: 봐, 나 도움도. 봐봐, 나 정말 싫어 도기. 이네, 나 정말 싫지 뒤.
2: 三爷有话切莫休杀的。
3: 유카, 강조야 죽이시오.

0: 박지. 라섭서지다. 네비릴 괜찮지. 갑니레샤 튼타하지.
1: 랭케메노. 감체 총 마르베.
0: 따다데무소. 장띵데 튼타여지.
1: 아지. 샤이노. 딱바. 름치제 디에지. 마다 계속도 쉬다.
0: 마라니. 딱바 계시오 마르베.
1: 시엄민도
0: 你让了人工去给什么些呢让给你们看我打给自己些民族让我通知去呗你让给去可三个人的上街还有年纪见大都来个初一碰的让可不一呗这么学的用对也还没事也好去我是一学好多让你呢你们都陪着我送对
1: 是他陪您吧他这是您呗用途然了几座年没没咋没理解学习嗯年限是一年年他家中给给先不当错过来了牛肉脚当了年学习不下去张文普斯给给张了给张了哎哦是我这些酒我这些年没酒我这些年没酒哎 Chen zhuo han zhe xie ba.
2: Klil ke chi guri, nong de yong ne mi su tu do hab shi.
1: Klil ke chi guri, rang ge wo xian mi di ying yi gen zhang la zhe bie, guo guo tian yong.
2: Guo guo tian de zhe yor bie, ngan lian bu de bie.
1: Rang ge chen ne. Rang le bu do shuo yong zhe bie, rang ge gen zhang la ni ba cha xian ne, mi su rang ge zhuo ling ya xi zhe bie.
2: Di zuo di, su su qian ma xie zhe.

0: 체규급의 양광이기 말봐. 지. 댄데미들이.
1: 걸기엠 갈기기. 담상 갈도 쉬다. 나의 도스 갈주다.
2: 개미도 소소스 나와기비제데.
3: 빨라 암라 심해봐. 빨라 암라. 시다 니키나 니 니키기 조산링 챙기 니 황과 잔인스과
1: 잔인아
2: 소소소 나저들이 사페미도
1: 잔데다
3: 세발라 최도 문도스 갈송거래 띵에 챙아 키나 니르 니구슈아이
2: 요쇼 디데 니 주마지 랑장자지게 나 고주니 니야게가 요지 디보로게 마제 세세셰다 차루 조스파 기교 기교
1: 아 진앙 봐봐 디보고 셈 켜시 아지 린데 린 니에 린고
2: 파키글로 자라 동조 야쇼 마시 디데 사가스다 너리 규규규
3: 암라 시다 발라콘
1: 진나 봐봐 게스티 제시니 요르베 부셉도 주시 야 아메 린고
3: 아지 발라 발라 아지 키랑게 참아지든지 샘 맞다 Le shuda, ngā kīrāngā lēk nīngsā shūgyū. Ā, cipāla, shuda, lēk āgūr nīngsā shūgyū.
2: Rāntāng tā chāng chāng rūpa. Lēk āgūr ngā nīngsā shūyā khārī
3: rūpa. Cī, ngā chāng chāng chāyā dī kīrāngā sōkyū nām rūpa. Bāla, nē zī tī tē yī. Tā xiā ngā sū sō chē nā lā, cī mīng kī chū nyē shī tā rīng kī. Gō lā, mē sā kā lā xīng xiā kū gē bē mā sī 칭아 사투괴베 구질라 르블린다 규슈괴일에 마트피라시기 냉안즈 미디운툴레 인지 십시 내부체제 민의 수임에 시도 주무다가 체분 내부주스르비
2: 내주디 준주 말다
3: 내주디 챔브리스네 디그리라 추주리스네 디그리 간다가 장창 송사 소제나 싱라 주는 카파인구레 띵이 견지죠 네 섬주체나 내주디 접시 마자고라 맵소고 승비 컹도 지도지에 퇴다 친부도 충다 추주디 맵소고래 내주 접시 마자나 소리 키르 마지 키란게 겹세 김님 믿으소 야우스로나 고지 잘라 요 마지 고지 잘라비나 소소 경라베 마도 키라니 수도 수로 랑카다 미드시에 송자 캡산차 요 마지
2: 写最低个嘛是。

0: 동원, 라님도 라스스 통구인다. 샵다인다.
1: 다디가 스탁다지. 라스스 모두. 치부샤샤, 라루지체 너머도 모지저마지.
0: 통화 전투 민도 장소 봐 대처 인다 양가시 통다

0: 담냐 라심나 동해 쳐마리 심나 뭐 집 가려 윤네 상가 크도 쉬다 다그리 나한테 마 튼사 고사 수이 나로로 로스시다 티쇼 대비아니 라야 주요 마리 심도 가 메시 롱큐 끼와
1: 라마 틀레자 나 집쇼 들이 인지 동회다 야 약자도 기다린다
0: 인다 메시나 알아드니랑라 꺄부니지 담냐 야줘 로디가 나상게 나 이기시라다죠
1: 리야 니라 스마사스기
0: 야 랑카시요 아
1: 문에잖아 니라 다가 용어산대유
0: 랑사가라 초와시우유 와 니싱그유 마세 장게 나다가 용스체 람산 죽으러 봐 이구부다 큰 정말이 니랑 제백급라 이게 다야 여러봐
1: 로디게 나라 야르게게 주먹소
0: 장게 이기나라 수조가 체무지라 내가 두유스 치도
1: 비그다 니 북섬 장다 싫어 주셔 예야 다 알아둬도
0: 인다
1: 마태현사니 다 가르치지요
0: 아 알았어 상하수와 성비 근데도 라니 뭐
1: 영아
0: 오네
1: 어
0: 쟤는 언니 뭐 쟤도
1: 네 야 또
0: 인다 디 담냐 유화 티샤 그래도
1: 라주 사스도 발라 양유에다 찬스 기업지
0: 당구고 수준에 니에 놓았어 뭐란 티샤 소화 그래도 낭담 누가
1: 여문도 아자게 대문하고 시에서 돼 다 역시 간다 양문도 아자가 팀카시 주였어 차로 쓰이자
0: 랑게 쉬다 니 더둥 가부채나 좋아 요르베
1: 누구도 해
0: 마 누구면도 양여가 야구 처음 두스디 마 김마숑

0: 别干了，洗个脚吧，脚不清洁对呀，小李。 나유야카도 랑아 유야카도 나유야카도 랑아 유야카도 나 유야카도
1: 랑이가 칼라스에 매봐 니라 칼라스 하치고
2: 나 산디미도 周强，
1: 嗯，上个俺大妈这边呢，你让对的秀，用啊，俺人去打球的。

0: 我去做华云三百云了。对不起，阿叔。对的，让莫这钱呢存了几年么多，咱这下午去过，羡慕都想不起去吧。啊，莫这得快到算账，算那苏林斯民多，得来年生意上当了，谁养我？上当那是他养嘛是，你们穷死我这，找找钱的用嘛是。来，米线大嘞，你家这边最近多，先去住住，找找人去吧。有，来，成交了，收购。 저랑 대리네 야무심지 가지가 휴가 되면 되게 줘줘줘 야 줘
1: 예예 아 휴가 나고 갸베
0: 아 휴가 나고 갸베스 아 너니 사사르 뭐 그브리 세머스 제제 너니 아 라게 심마지 찬스 겸해 봐
1: 쟤는 휴가가 니다지 라마세 하리나
0: 니 니다 그네다 봐 너니 사스니 그브리 세머스도 라고 또 스테바 쇼 주기 이네 괜찮아요 말죠
1: 결승이 휴자
0: 这里可是要不些女婿，我做江山了，你有马的吗？他等俺厂长送上，让他卡三队么多，当然该休息了，这些连锁，今天叫出热气，咱们拿几个米送上，再把油皮肉，吃了怎么吃面？让你们，俺们不，一会儿就我一面的马这边。 카레 다들 이화 년남 차지 자실링가 용배
1: 결혼 야구제 뉴시 다들 이화 라고자 가시다 이 결혼 세셔
0: 년기니 시어 딩년 나 공차 손자 미마 고시라도 샴제 모시로 저 년 이화 수주 모시오 태군 수유면라 제마 수마지
1: 이화 수유면세 그렇게 링말 봐
0: 라고려다 저 나올려다
1: 그린이는 얘기를
2: 야! 개체만 쏘아!
1: 개체만 쏘아
2: 교수 교수 얘기를 고아!
0: 유화! 유화 마 되시다!
3: 같이 했어 같이 했어
0: 랑게 담냐 마니가 교수를 왜 랑스 니 두두게
3: 니 캐린 줘 你 damnya
0: 顶着老几毛钱？damnya，你那岁些还可以呢。你让卡拉苏爷，让个干些些菜子，弄嘛钱的用度个。杨月，快点！爹爹 damnya
4: 嘞，
0: 过马些，接起马些，过去个。杨月，过去。他到过冬呢，你南山，你到把年山修个。杨月，
4: 快点！让个
0: damnya， 你修没修死了，就活了不得。
3: damnya， 那么冻的。过去。让个奥斯卡。
0: 杨月给俺修马的，给俺修去。杨月，去了过去，有话来修马的。学生去了县里的，他都有话来我家干啥？你去了三趟水。他有水手，让你去。你接着说，最后。你让他去过，听说江泽民心不尽，生不对。俺听说江泽民的心生不对。
3: 马的，上个去的那去。
0: 让你去，听说江泽民吃不进的做，他都捏得要命的。 你是这家说的这样。

0: 같이 맞아.
1: 같이 가.
0: 맞아 해주다. 되다 되다. 야.
1: 마시 집 뒤쪽 같이 가요 봐.
0: 되다 가시지. 야 나부터 기다. 돼. 먼곳이라 좋은 마소데. 아래가래기 병우이 팔린시.
1: 담냐. 디랑 갈래기 병우이 손자 아자가 내는 용 마시.
0: 아자란 게 다음에는 그런 강우이 저유. 마시디 먼곳이 개 좋은 마소. 얘네 아래가래기 병우이 팔린다. 야 렌시.
1: 용아, 아자가 렌고.
0: 흠, 나 사간에 퇴비 리양님도 렉치이다.
1: 리양래 도에?
0: 흠, 리양게 돈도 유화 지메스기.
1: 아지, 니마 리양 내주 라면은 아시다 유수 유수 시영마지. 전단님도 그래?
0: 어, 전단님도 가상아 채용화 주디 유화 도주. 유화 동가를 마치도 니한테 양효구 수입을 삼주. 제상아 롱게 코체니 참아서비 산조고 나를 베르트 주대지 마큐는 되는 의미도
1: 제니유와 나 대도에
0: 그 대좀도
1: 스스 엄마한테 좀 말어 보라래 갈래가 보시 제는 된다 숨도 가래
0: 조금 로레샤
1: 찬스 김도에
0: 김도 네 뭐라 좋지
1: 제는 장크 지지
0: 녀녀라 아자랑 송가나 로고시 같은 지 마르마시 아 아자랑 게 마라레가 주로지시
1: 띠낭다 뭐 이네 샤 바바 그 제시 년 봐
2: 이화
0: 야 이야 대박 대박 아
2: 샤관 녀 송에
1: 바바 녀 차스 게당 마시 지단이 고뷰
2: 담녀 로레스 거야.
1: 아. 바바랑 그 근처 사고죠.
2: 예, 정말 가죠.
1: 바바랑 또 민죠. 제주에.
2: 전에 동부리.

0: 파고 총총기 님점 루지 카바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1: 정중 감침에 동자 체수기 소자 태세 남남 지지 체시 타다 군인의 식시마 테니 시베메로글이 첸 빠제 댐베 소차 시베티시

그윤토 유규 제외 워무 시세와 따라 소자티 넘시 면적 외 그윤토 춘년 체부 대유 콘주의 규제를 늘급 개적 부자 매바마세 능급 제라야 캐부이드 콘주의 장랑기 사건수 크고 심배용 안은 꼴규 치신대 능의 최 지게 퇴수 시내 응원부 퇴수 예바 설기유 Wamuni, such a Nizenki, social Yembe, says Runwa Tata, Tarba Dene, Dongme. Yenya, Ponzo Gashu Chebe Serini, so Mijiwe Sojata, Cherishi. Changne Womati, Changzi Dembe, Nang, Changzi Simne Gueti, Kuputo Tanya Worki Kuruni, Jibuchigan the Burkuru. Sojati, Dermujene, Debdivangan, Tiringi Mungu de Sumata, Nongar Changi Sojene, Chadu Lubu Zaksha Tamshi. One, go to your king of a chance.

창내니 남시 창아라 채라 샤모 강자글루 워메지 하장기 노브이 코즈 지라 데니 응응을 최토보 마세 자즈 데멘가 니에고르키 수제 중 체외 자올라 유토디 고메 나와야 하장기 삼부 예비 가소 워키 제구 청중시 이내야 코즈 초르토디 데딘 코즈로 키리 소자 시에네 마오베 소자 시에 니에토디

0: Timi Womu, Juju Yube, Shaya, Tarba Dongi Pen. Womu, Sosa Shenki, Sela Sawe, Nabatu. Timi Taton, Chongjeni Gorki, Kenny Nani, Seri Tsugi. Seri Ni, Womu Sangman, Soneta, Jawa Tonsu Pen Yube.고고 수수토 조규 집안이
1: 건조 세츠 왔다.
0: 고조 집에 급기 특전 개진 시시. 손에 기전주 대출 오무츠 고급 직장 뇌동 시니스.

0: 당도 그 문을 땡게 제가 전에 루구르 토 제구의 제네 쯔티에 징바라 쏘게디 게람토 당와시
1: 세기 소자 세기 징바라 쏘게네 쏘기
0: 고교르기 제구의 타 슈제 제외 돕슈기
1: 세 쯔투제라 게네 지기
0: 세르티 슈단 덴베 간라타 농어 젠기 대부제네 뜻대병은 문어티 신동토 키르치스 쯔티 쿠니 세기 공세수 규로시 원에 야메기 고교르기 응어버시 장시 시즈니마시 필링기 차구이 자단 토키 응어버 세르순시 기나야 창고르 니르시 마데바라 뇽도 조시게 미르 제베 소자 티리 팀게기 응어야 치유타 남시기 교외 슈겐 팁데 슈수 교조 세즈니 필린 자단 체메 토 메도 미중베 초지시 인지 소자 대외베 소자 기감 돈염 요마다 네버 체부 튀세베 고교르 기응어버 티리 세젠게 제모르 네 외베 Rengjung kham nang zhao zawai chan nime. Terdien zadan chenme to kong... Kong zui gyun to, che gui me bara ngui ngui la jar xin, tene chema nye to par gui chi. Sa ni, kui nyong minbe rizhui to cao be, xia wa ta go wa se su jio gyuru gang yue. Kong zui, ri gui gi kuru yu la nga zi ne chui xin. 테르딘 뜻대병은
1: 속자시에 진대동특기
0: 세 파르크 지급 뉴스에 교고만 세 내는 피부유 마세 최고의 강연에 권주의 휴군이 휴자 제외 최지시기 차우드 파르라 총교의 지급 류부 돈염 용토기 외배
1: 세 최특교로 류부 사무시 퇴기유
0: 산이 전제 캐드 파괴 고교르기 젠세시 산이 캐드 소자시 옌비에 내지라 뒤즈르 부드미시 권즈 급제 하장치부유 부도야 뒤지탄 뒤네 교화 중이 권주 꼭교타 제대 체비 뉴바라 젠더 초겜에 산이 미르 제시 전제 체외 소자시 이마마세 남시기 뉴즈 체겐시게 콜로용기 창념 주제 토르 조바탄 뒤에 콘츠 거리 대비 초대 교회나 슈긴 팁시 가자 리기세 창고로 치지기 안 생기네 마진 응응에 탄 자위 소자디 시도 톱하고 유로 남식이 교로에 그리고 제도도 조위 슈긴에 바라 독특체 최바 제바르 시나 지루니에도 시주로 립급 세 창보로 터동 갸제 추장 차주시

0: 콘즈 탄디에 쿠리오라 용수 최신이야. 콘즈 타 쿠리오 니가라 얘가 체부 최신이게. 콘즈니 지게 기감 최기 매나 매터 매베 조지시시. 나중에 바르투
1: 제손기 젠젠 다키
0: 손에 쿠리오라 송집치고 대저마 중세 나주 정이래야 강에 체시. 이시에 샤르 무진 체외 체구기 체주마오의 남주의 도 채널

0: 콘조니 제고레 케베 소자시시
1: 접어가래 그게 강야 매바라
0: 소자시에 잠도 자규로 군에 되어봤다
1: 대내 바로 지기게
0: 콘조 탑제 테더브로 되네 제고레 케베 소자다
1: 고규르기 세바라 교류해
0: 동자 체육의 속자 대답이 장기 속세례 체육의 속자 시행 수요토기
1: 부진 대응하자네 뉴제 교라 니지 떼네 매베
0: 고규르기 속자 시라 교류신

관제 파고의 직업 대좀 때니 지기 매야. 그브리 판매 영화야 연구해. 이내야 레이트업 중재 대회 채워야. 결된 부진티 정중 감침의 난기 제선기 고교로 새 최근 시도 최토바 중.

소셜 디지식 콜레 초진 성매 난 손에 지시해. 대다게 교와 학과를 치라. 정중 좀비 강라 견뎅키 류년 소셜 시기. 코즈견토 초딩키 차드스도 겁니 되기해. 테니 야 관계 마시.

0: 세 최규로 개베 소자 대다기
1: 주류 차도 셈네 로부터 튀는데
0: 저지 강야 매베 소자 셴라 파르그 치기
1: 스미네 대베 파르그니 건전은야 리주병베 가스시 야간게메 녜고르기 쿠류라 용수 튀바 체토기기 바타
0: 테네 쇼단 대베 망가라기 소자 셴 소기
1: 계제 농어 젠키 제제 슈바 되기게 약간게 마카지기 도지 유에베 실고 당디
0: 소자시 그게 톡도 매 봐서
1: 계제 롱주치기 시

시기 체육의 필링 탄션 토 동자 체육의 소자식 소대 지식대 관저가 지수 롱의 나자타 마르시 체육의 전제대 괜히 시기 체육의 자단 토기 개부인 관저니 생기시

0: 생기니 동차 체외 자당기 개비 생기니 필린 자당기 원규로 와시시 그도 체외 고려 간다 인양
1: 제부 젠기 소자 대수 소자 신수에 바라 곡터

0: tiring anzu loge ba zh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 daga zhu
1: te shabsha zhu ode chik tsudash taro nani nani kwe
2: kewo shushtu wala
1: naze
2: yangwo shushtu
1: chanuk lemba di tiku duwe
2: da di hongo ma shi wala
1: di loge ba zhu lam ani kira liya kuya yi
2: naze naze
3: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와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랑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chu, chu-chu jik.
6: Yamin kimbe nukhung tibu mebta, gona guyukur soki, yamin ni chun-tun si, gyokbu qingpi tang du pipta.
7: Qingpi tang ni, nanye di tang ki qile shibshu dine si yin la, geyong ki gyuji congda si gyang yin. Penjong su lo ju yen ki congkang yinbe che yinbe, tulu debu yi qi nang cho.
6: 清皮 탕기 튼제 清皮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멘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미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내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미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 탕 너콩라 샤주 양치 미구비 대신

0: 예미.
1: 응.
0: 라영이 가르치지.
1: 량다위가 너니 뒤주지여 말봐. 체장에 먹입수 간두네 콩들그이.
0: 라흐미디 먹입수네 영웅 그렇게 쳐버래. 예미기 말한 이씨의 사비 뭐 장아디 로코차가 용불이 겨비기니 용말다.
1: 아야 정규게 파 제가 중말다. 네 우투어스요. 나 가로지 열간 곳이 하리나.
0: 진짜 맞다. 얘나 쇼디 저 세미쿠쇼. 도치 랑아임도 치대 친제 랑가 량다고일 빨라슬다. 랑다고 용이 나테 니즈디 도치 차브레. 얘나 쇼디 저
1: 칼라세사 손시에 초지.
0: 랑아 로고자가 요미도 랑다고일 롱랑가 용도고
1: 다그지 나 간주네 콘트랑가 용비 이네 고일레야디다 베틀로 하지
0: 랑아 로고 지위에 썼습니다.
1: 지대조
0: 아.
1: 피리랑게 랭게 카리메 신고비야.
0: 어.
1: 랑게가 셈비 기부 염 쳐지. 아, 셈비 기부 쳐는 냥위 린라 쳐. 아, 셈비 기부 뭐 쳐는 람사 주기. 람사.
0: 나 치테서 메스데 미지 구체야로 치고 싹 쉬.

0: Sí. Надо скида. Махвачлис. Эх. 小张.
1: 天气了,盛开了,秋雨呗。
0: 대예. 얘네한테 빙판벌기 후이다.
1: 나 텐다시 두가 용벤. 근데 나다 랑쇼케스. 날 때치가 용지르에.
0: 디디디. 디디디.
1: 영아. 떡스네 파 용기.
0: 영아. 쟤는가 날 파 루이. 왜? 교수 할론다. 날 건드리비. 민 뭐 쓰다. 야노시.
2: 수영부에서

0: 아니면 그래야.
1: 어? 가난쇼.
0: 계속 양도 공들이 시야지. 같이 가래.
1: 야, 니 계시에 매부. 천사지, 걔랑 놀지 왜?
0: 니 너 가기서, 나 지리 날 지리 가로 제가 집이.
1: 어, 그래. 나 지금 겹쳐 세죠. 참부도 문행. 태어다 지대가 못해 지리 죽이오라.
0: 아씨, 자네 성격 배려라. 삼 잠만 좀 가던 거야.
1: 흠.
0: 야, 쉐이다. 전자디 태어다 지대 시험용아.
1: 어, 이게 내셔. 시험용, 시험용.
0: 됐어. 클라스 와주기.

0: 예, 가자. 가져가요, 봐.
1: 나 위원장 류라차가 용이.
0: 말해. 위원장 제제 가져가. 네 아저랑 쉬어. 내 생계는 용 말다.
1: 장윤 아, 너 뒤치. 나 생계 관 용매. 다 제시 안 예신. 네 위원장 류라 야고자 셰쳐.
0: 말해, 말해. 아저랑 나 좀 더 캐매 봐.
1: 아, 질러 뒤치. 네 야고자 셰쳐. 전다디. 위원장 류라차는 신나 타주 야고시 도우리.
0: 말해. 드리 아저랑.
1: 나 생자 마치 생자 마치. 생자 마치 아. 너 뒤치. 전다디야 타주 야고자 셰쳐. 위원장 류라 야고자 셰쳐. 너 뒤치.

0: 말미나.
1: 태민 씨사.
2: 란즈우드 예친구. 란카 자용 봐.
0: 고치다.
2: 야쇼.
3: 대화 개체 봐.
1: 태민 씨사. 란미나 씨 스탑하도가.
4: 불이 하셔다. 불이 씨 조리. 말이 티는 가자용 봐.
0: 진다게 잘 매긴 퍼샤사. 상구지 증문에 다가 연구도고.
1: 태미시사. 자매교 법네 제 계시디 됐어요 우리. 개야 말이 지만이 디데시네 야우도.
2: 디가사 그런 상모 라디오 말이 마디다. 예, 통지 랭가 지고.
0: 현조 장난을 김진매 삼지와.
2: 장녀치샤가 용배 아.
4: 이이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칠교와 엄지가 커스우제 되었으기
1: 대왕 개체봐 내가 좀 말이 추보 유도 된다
2: 멋있네 한가 내가 두지미
0: 진다게 상탕 니고 쇼쇼 중로 면제 유사 상망 용 수지 디 상탕 거야 치야
2: 흠 긴지 진다 샘스 커리라 다 전에 당디 긴지 진다게 고여비지 야는 랑게 고여비지
1: 디 치마 전화가 고여고 추
3: 진다라 저하시라요지 머신에 부부지게 부지를 탕고여빈 디 켄자시민드게 아
4: 네 강보다 저거 차봐 이네 지리디 퍼사 아유 다시서 규 내가 투쇼신
1: 태미 치사 년년보다 수세 리미티 망고 녀제 랑칠 대야치 등이
5: 알았어 양부래 과일만 귀엽지
2: 억지라 로피베
0: 아, 우라군 감사. 캐양가가 최순능이나 나 정의이.
5: 아, 뭐 여러 시에 뭐죠?
0: 텐종은이 내군직 내소지.
5: 아, 래 영아 영아.
1: 우라 감사. 네 이름 텐텐스기.
5: 아,
1: 괜찮아. 네 아이들이.
5: 아이들 그래.
1: 어, 네 대면 실승이 쓰고 와지.
5: 아, 아래 텐조. 많이 힘드시다.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튼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나바 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빨라콘 공 터버치 다 승구이 승구이 레하면 계속 유
1: 강부침 다치 아 장마 내내 슈트로미드
2: 응 라 니가 클라스 가 친구 아지 오라 케미도 나 두인다 마신의 레스 케미 텐저 따치가 용기 텐저 랑메 균포단데 된 사과지즈 레가 용토 민도 슈고 상하나니 토유 텐데 따죠 주먹춘 아래 테미치사 기치야가 용비
0: 따라 유다
2: 테미치사 니 니보다 수저리미 테미여제 라는 기치야다는 관 용비 제나 란디 기치제 뒤 쟤는 억울하, 죽인다, 죽어. 영원가 쳐봐, 얘 롱치가 영원고.
1: 지대냐가 나, 얘 또 어떻게 해줘?

0: 엄마.
1: 엄마. 캬 간단 가피 봐.
0: 그새 자기 가겠다. 녀랄. 친아데 야스가 영빈다.
1: 캬 전든데 나고 말이. 엄마.
0: 대기시에 더 대버 하면 돼. 나라니 칠시에 가죠.
1: 이네 엄마. 나한테 레다 제그리.
0: 아, 네. 영아. 제너럴 레어치. 레어치. 라레다 제제. 네 칠 구죠.
1: 마.
2: 왜? 가져가.
1: 어디? 랑바랑아 챙아려서.
2: 지고성에.
1: 챙 가르쳐 오면 녀셔마 좀. 폐지 이기래.
2: 야, 람비게 레드고에.
1: 랑게 갈라 봐. 내 승스타 저제 쌤 공문도.
2: 빨아콘라. 저텐 요 고르케노 마슈라. 신송에.
1: 왜?
2: 왜?

0: Fala ali, isso morde, puxei.
1: Olá, como você está? Quero achar algo que eu
0: quero. Que sim, Mari. Leta, Jesus.
1: Quanto é, mas eu? E nem quero, Mari. Minha dinheiro, como está o seu?
0: Ah, sim, tá. Nada, tá. Minha rama, tinha uma reação que eu vim, tá? Tá, não sei vocês.
1: Qual, Mari, qual, Mari? Olá, quero achar algo que eu quero.
0: Vale, tá. De... Chide, se me quer-se.
1: Qual, Mari? De, mas é... De, minha tia, eu sei.
0: Tá, tá. 녀츠 키현사 파킹 거 하긴 그래. 머신에 치대게 하고 막 그랬을 그래야.
1: 디 쟤는 녀 렌초.
0: 야.
1: 치우차샤. 녀 키랑 모르시게 단제 파게.
0: 아까 말이 거 말이. 그래 머리가 두와.
2: 도모.
0: 쟤네 도모 라밍 할수야.
1: 슈샤 무스유. 슈디 류슈 슈다. 샤오디 총에 된다. 모디 수주에 된다리.
0: 아, 네. 민딩에 배가르. 미야가시도. 오늘 연대여자.
1: 오라. 기란도 다시 배면나. 말레지가 주인다.
0: 디 단다이다. 마디 해주시야도. 야, 내기고. 나.
1: 고마리 고마리. 아니다 아니다. 레스. 오라 오라. 기란 쇼다. 기란 쇼다.
0: 지세야다.
1: 캠도 캠도 그냥 쉬우다.
0: 야, 잘 되다.
1: 나 대는 용 말해. 단테 내게 두 줄이 올라.
0: 어디? 쟤는
1: 올라. 그냥 쉬우다. 그냥 쉬우다.
0: 디 쟤는 됐으니 내 양 걸지 시입니다. 대가 시이니. 디 계획 내는 탁주 세배.
1: 계획 내든 갈라.
0: 自动 걸쓰기 거쳐쓰기
1: 거쳐쓰 기란게 지대 남체는 거로 봐 제장 기란게 나 그로 유미 기치리는 거로 봐
0: 예예예 니가 다 그러 하쓰기 범랑 딘데 짱을
1: 나 그로 유미 이네 지대응이 문에 참부민두
0: 카리나 라다 지딘 게딘 투조 마르베 마신 조르브 지딘 러치 무슨게
1: 마레 마레 지딘 야우시라두 나르 게르키데 두리 마탄다 러치인 튕기제 레그딘 캡지에 요 마리라 데세 딘 캡지메 마탄다 가로리는 차부민두 제자 삼드제 민두
3: 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0: Gyoz, 니그도게 녜마 나란도 럽친 루린 숨바투두 랑가 가로 닝부다 사베 란벨레시아 치도 갸리 게 친구도게
1: 다데 정녜메 던다로 마셔다
0: 시시 라서 주다과 태용님도 데 가로 직제 데위베
2: 얌센 자시 나 선주로 가르치 유메 랑게 세브 딘데 근데 신죠
0: 태용 키니 된다 디상와 마시 미창매 싱그르다
2: 다시 잔에 주도 사치 가르쳐서
0: 야, 쉬었다, 쉬었다, 쉬었다.
2: 쉬.
0: 괜찮아.

0: 아자. 당군이야, 고무 중에.
1: 랑게 근데 시죠.
0: 왜 숨세 돈스?
1: 숨돈지 랑게 하고 중에. 정부도 문에 님 지무 십지도. 다리 다와디 총 근데 저시도.
0: 더 공부들 얘기야가.
1: 가지게 이야기도.
0: 자신이 쉬망아.
1: 말해. 다체는 방어지로 조달로 용보사로 지구여지 예민이기 다도던조 키조녀라시 두게아
0: 어제 유호치요 뭐라고 해야 돼야 탐바 샤송아 다 들려야 하면서
1: 왜 미컨제게 샘칸 멤버 땡구시야 아
0: 요네 번이기 아자 아자라 나이기 말봐 나이유는 응아스 매주 시마도 승부 도변에 퍼유
1: 나 카페 가보지 디다
0: 아지 다자 똥 마시 더누두는 곤탄이 고마다 다해 두고리
1: 디에지 디레 레그치기 레그치는 쪼나피

0: 자 민희 디가사 어 차와시우시도 디가사 어 차과 망치 차과 망치키시다 차과 망치
1: 용아 떴구나
0: 저와 민두게 단들 랑가가 유두니 쌈담이인바 단들아 텐조다 찬스 겹규리 니 진조기 나머리슬름데 따따나 데베스
2: 아잖아 가부치오는 나 그제슬름네 지바
0: 허니 고기 나 가비에
2: 기겐치 먹이 된다지 봐
0: 자게 그제시죠
2: 강인스 아자라 가와레 시마시 지디디간 아자라는 심내서 돈이 미치레메 봐 지모원 추여 맞다 미치레요 마시 저 天佑시
0: 친예마 님이디 쉽지 챕자
1: 판자 예스난 거
2: 어 야죠 저 天佑 아자랑 공원에 시에는 카디리라 머디정뒤 키요시 루보도 아자랑 떠나 징그리라 야호디 같이 뒤지 맵수리 뒤동 교자야 토요 개요 마시
0: 마시 디카사 어디 차와시시도 모디슈다
2: 아자랑게 초회 난기 저와 유제 쥐어러 댄 유자 쥐어 아자랑기 댄세 슈브지다 캐요 마시 是吧 이내 녜댄 아자랑 쥐어 댄스 인비서 시도 쥐어 샌딘 디싱는 시 아자랑기 슈브나러 수수 니름 기부디 다제 데 치류다 원유 내주디 퉁고 요 마시
0: 아지쌤 카면 부시 템는 시에 나라 둘러 고요매면 능신 치나 장모 힌트 세세딩디 하고기
2: 디디드 마시 간자 샘캄지 부자년 나로라 샘내 유년 망고 요지
0: 키란조리 카고 요지
2: 다과 차가 유년 딘조
0: 킨조 동해시에 야르바
2: 저 태용 내질 합자
0: 나 티니랑 차가 유년야 좀제 거라 다그라이 나 장다 추도치 와 삼추 탄데 튜버디 녜 고스 최무수 나저 톰데 메트로 승비
2: 수세디 교구 십시도에
0: 저태요 로브드 치메 기겐 치모 하시 좀리자 좀리로 메지지 좀리다 저와 제브리데 지그 법주세야 좀도 지리 치무 요마지 디나 갈치 유메 싱그 유베
2: 톰메 가로 고르치고 지요다 이네 탄데 배사샤 가로디 장니를 내도와 케스치도 군이 좀 되세제 비가디나 친샤 녀마 가로주디 군이 딱바비게 주지 구조게 시제 케스니에 통주 디네 가르쳐서 녀시그다제 야쇼크면서 삼주 이네 녀셈님제 야주메 랑게 신세리 조태유 우주사보다 어서고 녀지리 케스티도 녀야 쇼르친비는 캔요 카장고 요그리 아니 녀르구게 아지디 칠비 야당 마시베 말렘다 디제메 아자 랑게 레그디 야우시라 제샤
0: 집에
2: 더도 엉지 티스서 잡지
0: 지 가리 엉지 쓰그제 나 렙다 녀게지 티비니
2: 태요 가지고 성부도 같이 녀봐 녀니 근데 제브레 스케지 티비니 된다 섭 침부디제 나 가를 럽자도 개메 급 키브리 사지기 계시 티 가셔지게 나 가야야 맵스여주 왜 된다 된다 라는 돈 이 치부도 왜
1: 계시 녜 이 치기스름는
2: 이게 말이 아치 강인스는 아자라 코니 멘바 아자랑 게 된다디 최바 지그 요시버 是吧
0: 어제 다 쳔노 쳔노 나 근데 저래
2: 녜 삼바 긴자 긴자 된다디 이제 망고 두뉴 요지 나 냠뉴 치엔 용거지베
0: 녜 쳔노 야메나 총용네 덕순체 야면은 정국에 팔고치 그리 이네 단대조 태요기 네버로 대비이나 캐린도 칸마시 제장 덥쇼 보통마다 정국 받고 근데 저래
2: 초승보다 진주면은 로버지 그리
0: 미이 정불리나 별미 그 주여래
2: 가분 나고 마음 쓰이고 동주 숨추 쌍도 유기지
0: 녀랑 씨요 通球松就说不起的擦咕咕咕咕咕的若不停的我拿的没这趟就赢
2: 成家之下
0: 现在让明显把你来了看快起去的地震用嘛的地震前呢需要古典嘛这边啊你也上把谈的啊满用的可你卡着几个多带的就是卡卡了重点让给钱呢你以前呢阿家人生怕不得了路之前我没读阿家人给唱不塞不行个读看这现在让个找个姑姑读啊哎呀家

0: 샤나. 딸 한 가르고 가르치기요. 아. 클래스에 뒤뒤스다 유여도가.
1: 저하고야 갔도 아. 녀마 가로 토야를 감자르스도게.
0: 라한 가르스요. 미주 가라던 게 있어 우리. 쇼레비노. 귀샤 맵셔다.
1: 하고스 하고스 람사인다.
0: 머신에 담고 돌로 막고 쳐야 돼서. 들이 향다 그러베.
1: 아라. 아.
0: 가르쳐서.
1: 아, 개잡으면 야마야 야마야 람사인.

0: 당고 랑게 이집 그 좀에 돌아 가시 쳐도 돼서. 드리야 짤비기 춥지기 리스레 차도와.
1: 냠스 과스 위메 하고 위베. 디니에 챙아 치게르 뇨로치다스 러비. 디니에 카디르 찌조시라 제빈다.
2: 롱아에

0: 가져서.
1: 어, 승마사, 시부터 대리 숨소 계속.
0: 겨 말이시다.
1: 이 전단이 유, 지디 동어 클라시 무시라 줄라 라이 조소 마고 치소. 야스이, 아다 샤나 고부시라 줘. 신다디 디 카르사 동어 샤나 치다디 도스다다 데무소. 심심 마샤.
0: 개민도. 뭐랑 내버 세세 세장 승이베. 뒤에 가져와지.
1: 어, 샤나가니 양자직 조소자. 뭐라이 소나게 버시도. 뭐랑기 동어 치다디 장게 삼시시로.
0: 나 회사 뭐 쳐. 장게 쳐는 샤나가니 팀버스면 되게. 지금 요라.
2: 섬주 배 잡지.
1: 쳐나 여고초. 다 라수부 숨다.
0: 영아, 니기.
1: 영아, 니기.

0: 밀 칸이 부샤 차베 샘스 코이보
1: 샤니 카르서부도
0: 장기 인지 매즈데 나 책부 쉽지 쓰기 삼주 배부 쉽지 어리 가려 내셔야다 시신 나가셔야 돼 랑 치드르베
1: 아지 따라 영이 카르서부도 아
0: 나 더고 생여리 치기
1: 더더 숨이 접수셔 대비노 라운에 갈래 시라크다 소화시다 교토야 미도
0: 숨에는 심나 그네 용그래 신고 입에
1: 아지 란딱 바르 시티제 오네 갈래 컹도 왜
0: 닝도 개지 된다 팅숨셔 이거 팅숨 팅숨셔인다 뭐라다 카짱 투셔미요 뭐라다 카짱 투셔미요 카짱 투셔미요
1: 라이는 말이 아지 뭐라 요거 녀리 미스 팅지래 될래 장게
0: 조준 예리 뭐네
1: 제
0: 티게 논 예배
1: 다 그래 난 가르상 부도
0: 조준 예리
1: 제 이제
0: 당연
1: 또 스고다 양고 못 세배
0: 세매
1: 이게 말이 전 개세 곡들 배
0: 어 살라나 과글은 교시 또 어디네 또 하지 세비 나다 줘요 맞다
1: 고백이 와르 짐다 배세 도미 你哪儿是个？你。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균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나가 구구초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브르도와 대 예 티레 직신다 이네 대 이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2: Go

0: 저저 로스제 마녀다 집에 가서 참도 가져서
1: 예민이랑 아가 시음도
0: 가래
1: 예민이랑 아가 시음도지
0: 니체나 쌤 교부래 니만 저랑 가보지 다 다는 가보여 말해 니네스 말해
1: 뭐라나 탄다 가서도
0: 예 뭐라나 가로 뭐지 미야 미스 가로지 처음에 가서 그래 미스 보면 싸우면에 저랑 잘 요 저랑 뜨다
1: 뭐라니 싸 요 마시 라차 요 뿌지
0: 라차에 수이 지래 니에덴 돈다들 램버 강 저랑 또 그거 던지 마 제체 돈돈님이 가로다리야 그렇지 수이네 아딩 말해
1: 디 레헤트 와레 레헤트 와레 하고 왜
0: 지지지스 토다 되는 멍 제브리

0: 믹스에 내 주의 이놈아도 봄람 띵락이 응그 창모 조샤 키라 엄지 신다 되는 게
1: 니디마도 뭐
0: 키란 게 루미스키 안한다 사과지마 같이 제쇼
1: 사과지마 에
0: 응
1: 미리 깨달아서 했다 사과지마 또 구사지
0: 엄지 띵락 안 주대 깨자였다 키란 게 진전하러
2: 키랑 군대 당담도 돌겠나? 데네비다
3: 하고 왔어.
2: 어, 데비다.
4: 클리페고. 그린달.
3: 수고도요.
2: 어,
3: 좋아.
4: 뿅.

0: 고놈 띵싱을 필요해.
1: 그죠? 감사. 기란라 차로 주고 약간도.
0: 룸이 견디.
1: 아, 고모죠. 투순 쉬스. 어, 데닐린 쉬다.
0: 그럼 띵스 미리로 봐.
2: 다리.
0: 트랑스팀 누구?
2: 콘탄도 저저 시계질 네비어리. 내가 맞아도 쉬우리. 크란스야 두주여 말이.
0: 어머, 막함 죽을 뒤 봐. 내 감주나 잡세요. 다음에 또지. 내가 오늘 또 스테죠. 영국에.
2: 딩우 내도 말이. 아주 되네래. 직수여리.
0: 라인은 고친 제일 차가라.
2: 고쇼. 크란 카제 매와 야테니 용 말이. 고쇼. 고쇼. 고쇼. 야테니 용 말이. 고쇼. 고쇼. 고쇼. 야테니 용 말이.
0: 근데 마미디 주저이. 어, 말다가 여비.
2: 크란 첸 가시오이나.
0: 띵치팅.
2: 띵치챤라.
0: 치팅. 치치치치 태어 나게 태들이 태 띵치팅.
2: 띵치팅. 민그 촉살라.
3: 구쇼, 좀 드세요, 나비.
0: 나어 인쇼지저이 인쇼세요이
1: 맞음이 더 숨을라 풀릴래요 말이 돈도 니치저 인사하지 하치저 그네요 브레 먹어 먹어 먹어 디송기야 다오 말이 랑게 예민이라 디왕이 체베 푸딜레스로다 까미에 지라 니 숨래 하나 나세 사하쇼스로 브로 영아 야죠
4: 수채나가 구쇼 수채나가
0: 딩쇼
4: 수
0: 딩쇼
4: 아 그래
1: 야비 감사. 키랑게 같이 재워 말이. 재자니에.
0: 감구 회사다 신고. 디샤스 라이베.
1: 키랑게가 부모를 띵 숨지그래.
0: 띵. 나가세 봐. 부모님네.
1: 키랑래도 충분히 그래.
0: 참 힘사베.
1: 가로유.
0: 그건 해, 그래.
1: 고모죠. 띵이 상황이래.
0: 러시지 좀 다진. 승산을 왜 불안을 봐. 라는 이 지치야 여러 배.
1: 흥, 지난 뒤에 피해 사오름.
0: 아오. 승리해도 없지.
1: 니랑 숨네 새로 채우러 봐.
0: 나가야 뭐.
1: 쟤네랑 아차 이제 가져가.

0: 계급 냈지만은 세간 팀으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든 계급 팀도 지자 로스 팀도 이런 이 생활에 나와 주지 비치 찍는 수 무슨 협작제
1: 泰迪 熊, 罗塞别, 林泡切古, 泰迪 熊, 起别, 汤卡吉拉, 果儿古吉古古来准备, 米格吉行, 昆顿提味的, 卡占了切卡约别, 康若西巴啤酒, 格斯修, 泰迪 熊, 罗塞别, 拉达,
2: 디링안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지리나로리아, 보라모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디 컨데르도시, 다하죠.
3: 네, 샵샤지, 어디 직수도시다고 나는 건데.
4: 我是说了那是杨我是说现在两把的屁股都会到底好好吗是吧对罗家把子他们给他俩出来一点那是的是韩国的那剃头了我有些大多对对他国都恐怕解决咱们也杨我修都那是啊这位讲的那都压个差不多几个人进门了我那两大用手里面都管那是那两把的给他剃不都会还是把子发起来呗你那给他切个剃子的来出来一点那是的是
5: 너 한 거 뒤냐 검사 알람 사고
6: 시 땡땡 로지바도

0: 어디 그런 게 출발 남자 티나소 근데 그런이야 내가 비비
1: 지도 카바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2: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탐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근데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신베 포미디 통티 습토 참부 유베 근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티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탕 폐체캉키 강도 견종 렘부유라 낭례능투탕 치르참참티티 견치 하장참부유 로게파트 지알 신비에 품이뒤통 지도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직추 추추지
3: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캉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근데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사베 락다
2: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신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유베 근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탕 폐체 강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례 능투탕 치르참참 티티 견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알 신비에 품이 뒤통
4: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3: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베 캉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근데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5: 박바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메바 최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박보 세계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박보 장식한에 리뷰 메바 최저당 배주 낭초 유방 박보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박균치 유방 박보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부식 임배 계란라 박베리기 내들 유지 내 총가라 피네 루트 낭초라 리미 최주다 냠리야 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생기 섭취 고니 피바 거수쇼
6: 유방 박부 장식하기 대단 지심 지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두카라 총가도 피는 실제 냠린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군
5: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7: 미글라 딱제 제네 明年기 年个列车 비진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迎通前在냠제기 明了基这级别 基心起过比喻인 明了大家切在 明年기年团委员 现托布拉 坑穷警委员卓米斯 비진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기 安置苏德比面具起的 萨尔多钓鱼井 铁链邦天捐个堂 米兔藏西 木久则鱼 普尼东瓦 王子娘苏介鱼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 gangbo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ai ximchu kang la pip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in ki gongzhu ngabzh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obie, guni pib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arlam, hawa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 nga nyi chu.
8: Tayang,
9: 这也不是领给这也不是差事都是也做口下了你让了别去当亚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没有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
10: 韩立方从康，公司康龙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兰皮，杰克洛车卡追韩立方从康。

0: 샌드 거리 이지 동따가야 영아래
1: 니고스 심다 심딘제 기시에도 쓰고 어 ran yi chigdu gwe nya du ste yabda ga ran sim ne khari me ha gu gi
0: ra jem da yi
1: yi chigum du gwe
0: ra shi da
1: ran sim ne chung gin di zi dong re nyok jin chi we se su me zhu wa di ta ju kun zhe che gu yu me ha gu yo ma ba
2: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하민도 장게 권약이 앙차드지도와 장대다 수시다 수업도 럭친스네
1: 수시드 닝제라 이 장게 마 문에 규문도 계시니에 원주도 권비나 안주디네 미상문 용몽에
2: 인거칭
1: 제니에 람사 권가
2: 가르코르마스타 이다 네 비러쳐 야
1: 같이 저름 고르다 미드는 건 아제 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2: 갈시해 봐 가을 겹로 미커피어디 디 네 랑 통로 제가 여기 가을 겹로 미커피어디 쏘임 봐
1: 미드니 워마 인스기
2: 장로 워마 매봐
1: 다 그래 나 워마 매봐
2: 喂，孙一吧，张谢的，妈妈推的，你都把了滚的，
1: 你都把了滚的。

0: 고고 배드 녀셔바 녀디어소 녀차르 쳇마 스마사 예 샹디도 쉬소
1: 차르친스네
0: 차르친스 셰차베지로 심기업시라 신소 챤드라 장고르슈다
1: 장마게든스다 챤나 미에네즈드 할레야 카케미두
0: 마시디오도
1: 디 더디브시 지 나니 타 링루링루치 소알레 닝쿠르미도 디네 디네 주치입시 로하 체피 캉버니 니메 아지 부고 샤시 디네 미디 총 고모디브다 나 양겨 차스 먹여피노 마머시부도 소에 조선다야 제시
0: 제마 전제마 우선 철시 가리유
1: 내일 한국 지금 마시베 차스 핑진이 겹사시 당한 로드발 내자 컨저스 체네 타가스 밀러 자동장 시마시
0: 라이노 커듀이네 미 도고체스지리 딩에 셉싱기유 랑가 메즈데 로하겜니에게 칸데요리 콘소 짱부이나기 냠은능시 좋아요 말이
1: 웨웨 다 딘즈시에 마디다 샹코시다 샤네 롱데디제 차고유나 까그제가 좀 더 규치야 더더 지요 마시베
0: 국토기 마르국토기
1: 체내 개베 심상체노 뭐네 국부하지
0: 탑시미도 뭐네 탑시미도 이거 알로 없어 대다 다 좋아요리
1: 샤오나키니 탄도 도스와게니 이베
0: 예 심어도 가르쳐오래 다시 와민도 대부 잠게 다 통해야 돼 말해 말해
1: 장화대유 네 뭐지 시켜당
0: 먹어 만난 다음에 드리기부쇼 야 이다
1: 담아도
0: 또 쓰레를 하면 또 네가 동사 손조 처리 야 승마사 장고배 하마디 말로이다
1: 지수 맞추다
0: 예 동투 봐 알아서 얘기 동기동기래 좋아하면 잡자 동기 추다 캠도 추다 캠도

0: 함상. 아. 영아, 영아. 네 하고 있을 남상 영어.
1: 구김주라. 구쇼콩 리시다.
0: 天佑. 대년지 같이 가. 天佑. 어, 나 저거 시다.
2: 겨루
0: 시다. 야, 쇼다. 겨루 시다. 어찌.

0: 엄마, 그냥 당고 대신별라.
1: 응응. 저거 누구도 왜?
0: 어, 나오면 또.
1: 저거 누구도 왜?
0: 응응.
1: 아, 응. 또 하시는 게 칠사가 지워.
0: 예, 봐라.
1: 응. 봐라, 차려요. 일단 로피도 요 마시. 또 하시는 게 랑 둡소 겨우 아. 둡소 겨우 차갑다가 니 흘라사가 지워. 세 차순 보라 자기 겨우 용도 왜?
0: 응.
1: 요즘 그 둡소 겨우 쇼 아.

0: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큐베 문든 카초 양차베 파세 뷰리 기자
1: 신뢰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주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부르 중국 신뢰 누강 변종 예라 누강
2: 巴拉,不过面的十个月。青春马来不难了。啊,不过面的十个月。看着你能看不懂的,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看不懂的啥吧,哎,看不懂的,体会我做的事。珍珠糖,年纪性别级别起过。珍珠糖呢,必须有。从今用意,年年才有工作。你从刚读片名,一米别具糖,年年才打工接受呗。年年才

0: 군대 동괴시 숨시 라몽키 타지스젠키 중국타 토림종 탐습체디 송된타 냠제냠투 리준소지 캐보냠레 탐습체네 총만 쇼데라 쇼년게토 기금니베 튜릅사바라 초용네 특주냠레 기록대 지외낭튼 나로베 표숨소수 던데 유지 숨시 우정룽 제재라 텐도페비시 지제 중인인 게시집 관계 슬러 리장키 모조르 피델라 드린싱네 공 한가리 슬러라 담바라 팀제 슈시 리장키 중국 초 인가지 바로 숨토 한가리 디니 유럽 교육이 총자 개진을 저기 유해진 한가리 초다 냠도 수균 저주 균진 체디 체스티 펜주 이제 서도 도마타 냠레 텀습 체네 중환지와 덴주 장교 용와타 기금 이기 미만라 펜당도 유해지 숨시 계윤마 퇴소 균의 운영행강기 운영장 赵乐季기 지제 중인인 배진토 타지스젠키 신진 라흐몽타 진리나오시 赵乐季기 주시 시진핑타 신진초 남녀기 特주니지워 중도지와앙아로베 섭두친유 중국 타지스젠초와타 랜토 계금니베 쏟아와르 총오베 퇴직해진 시진사라지네 特주대 펜존이제타 냠레이까지를 제네 중국타 중앙냠례 뷰다 공배라 군대당토 미정망부의 자조기 조도 야보타 기도냠뇨 니베 니게제기 중대령왕 지둔소바주경친대유 중국의 개용미만기 더지스젠기 최조타 비례냠례 체디 중대기금니베제와 유륜경체타 대변강서도용조로 침로기계련창도유제송시 라하몽키 더지스젠기 중국지기자료용경체디 주시 시진핑기 뛰어나오베 콜레 최고 채무시에라 갭교로 타지도 체류인 더지스젠키 중국의 로기 티럽지엔 조준치베 추 럽지에 중재 토바라 계조로 채무충 첩시타 벤조로 링린소지 캡공라 냠레 딩섭체디 침수의 리공와라 비리 딩섭체에네 계급니비 미모와라 자조기제와 서두돈도 유해제 숨시 태닌 젠제나오와라 텐도 폐위시 지제 중인인 인가초 더지스젠키 신진 라몽키 남대 공면 당젠토 미망 바위 천수 도리라 매도 천왕 피나시
1: 지지 중년인 계급기 주시 选拔 한정기 비진토 布鲁尼 라세 비라타 제메나오시 한정기 중국타 布鲁尼 저주니 롱동기 저든 조원 규부시 인신 계급와 잔냠기 다당 진바타 니베 니게 용베 비진히 나니 주시 시진핑기 수덴 하사나와 중국타 布鲁尼 联王 직둔 초부두교 퇴직해진샹니 중국타 布鲁尼 저와 섭두동교 74부구유 주시 시진핑기 니타 젠제낭니 중국타 布鲁尼 저와 섭두동교 광자르케진된유 기로니 중부 친지중니 로숨주송 호외 로시이 중국초기 布鲁尼 초와 기급니기 서다기 직둔 다와케진퇴규제디 수균 저주균진타 특주 냠레 섭도 당니 중국타 布鲁尼 联王 직둔 초보 준교 게림 사와 리바친도 유지타 한정기 개금니기 편주와기 디웨니드티 편주 갑교체디 중국타 布鲁尼 시슝와기 냠지 주지 우윤행칸 람수기 뉴브드니 규지 름지기 디웨 남잔라 구티 당디 미터링뉴타 청진 변조 중주 변조 뉴교 신례서 켜봉기 냠레 섭도 동괴 윤두유 제송지 타르춘토 장기기 중교 튜레 구지 루든 체비 원튼 라제 카지라 체계 중에 피림 사브 튜시브지 니드 비진토 개용기 판남지야 사드디니 토마티 주구초유 판남지야 시브니 상위기 청시 디니 판남인소 내부체디 큰인소 청시 도루타 타지 진동소 치바시유 탈로 장기기 판남지야 튜레 구지타 주준 티웨 튜구창도 동규지 상하이로 콜로시비 미수 추미 루라 칸 알라미비 시균 충외 튕기 디부드시 유바타 남자 민저와 듄주 듄니게 쳇다 십제 십슈 주 투기 유비 추미 십수 치규 차기 마루 친 유지 리루체 미터링뉴타 듀제 신베 소리 탕잔 티뉴 소이 켜고나 랑게기 중교 튕레 탄지외 사비 남자 야쿠지 체 유지 天堂切记，毛文天烈堂职位昨日开工所，所主列的给三对的念堂，彭任崔的底部所规矩恰仓不切的，文天拉在卡记，崔德康念团的，团结马拉都优秀切入东西月。山西若，清居念居刚过冲击给冲凶卡多通居月吧堂，清居念居刚过七镇阿东哈咱，所主列的控所巨型月吧马赛，女居体力了点别行进垂为，所主切至。
2: 冷却卡机，恰贵七星月不接。塔罗结构给特动，昨年 Q 股南 K 列多金日送他

0: 계승 자주기 주시 제바 점 없이 주지능 진로에 돈이 섭제로 립급 캐다 경규 제순 차다니 휴쟁 계승 제디 장계기 퇴내 캐주 대비 캐다 경규 제순 차다기 등조마라 되고바 된 없이
1: 粤港澳库金区域黄龙唐伯大金区宁都洛区南站通麦地广东太平林宁都洛安区出租西巴基济九年年宋二当区陆亚国出别太平林宁都洛安区区干地别联系校友年组准区别屯增苏立巴村区域
0: 계지지소기 Zemlin Chongdun Dewey Tunzo Lianzin Kangi Chushi Delu Yi. Kholi Shibu Chongdun La Ngedin Mebe Nesu Wo. Ari Sozon Liri Ki Zhongwa Chow Nibu Laksam Sume Ngang Zhonglin Cheba Yina. Gigam Nibu Benjur Chongdun Zhongwa Ta Lakze Biri La Xiongnion Tipdi. Zhongwa Gigam Nibu Zamma Se Zemlin Yong Tarje Yongyuro Tunjian Jar Tupje Sumshi. Ari Robu Temu Lisi Lobjian Ki Keba Moli Diye Yi. 阶级突破命政企业内部我,而里深深谈中国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阶级 온전 전좀 남규티 개전 대비 저와시 제제 솜시 로 어브지게 전의 세보로롭친 회중 심주 디내기 심주 봐 안글라이 주시 시진핑 타 리신진 트럼프 남니 전좀 남규티 개침부 인비 개지 지속이 통전 지기회 계급니 기지와 균정한 습도 조규 태야 중앙의 기기변 타 튕유라 점린용 딘링 공배 용규 타 저와 침부 유제 솜시
1: 이랭기 최변 칼리버기 지지중니니 어딩이바토 이랭기 튼진 쥐피 취시난 듄비 이랭 미망기 왕지카 탕린치고바타 중시티타 최외 치다 강시인로 팜니 용규리 지지비지 지지중진니 어리신진 트럼프 어디 취시 대원니 이랭러 닝두 천재댄니 유 미초바티 인양 이랭기 어디 联络个 铁铁 캐리체미 지지바탄자 听个 어디타 이랜 와기 망삼 조규 추든 랑아시 뉴버튼시 유치 주시 리브누 년조기 니즈비오시나 지지 죽진니 이스라엘 마기 리브누 루규기 사지망보 제구 체니 뇽타야 미드윈 길람도 쇼와타 미드윈라 메균 포 유시 리브누 지딘 치베 단기 차제기 지지 죽진니 리브누기 루규토 미미 넘주타 미슈 푸디제디 이스라엘 마기 미빈도 유치 주시 셴야 리브눈 지배 최딘뷰 지지 죽지니 캡차 제배 천시시나 진드 순배 치니니니송 이스라엘 마기 리브눈라 제구 제배 미니 동기 겨 추주리고 길람투 쇼와타 미기 동 등겨 숨주 메균 포유시 지지 죽지니 자민기 계송부장 PC 토리위시 유렌토 참진능진 자민기 유렌타 냠지 키레 중니 람타 지리 갸니 지리 체동 앞에 팔기 미미 넘주 나조 심주 사비탄 튕기 체지 유지 주지 유렌 연구기 니즈비 워시나 자면타 유렌 계급니기 구송 부장기 티니 계소 냠레기 뒤뒤 이게 민다 꼽시 지빈 지교부 지지 중니니 캡차 체비 다지에 지부 링원발 지빈기 다와 송비 김상기 제주 동고 투송블레 갸자니 차구 차유지 日本研究给你最别我心呢撒切所有切别所共帕沃提在这边女主妻子也女主妻把她着松温塞推别恰与借亏于皮什么林杰提林奇中央三九年者年之续查体外忙为三九天的呢这年之里问给三九归剧场外托年其实于不休林杰三共解用三共解用
2: 자기사
3: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티스 스케바 케요 말해 람포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4: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5: 수수제

0: 가족을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딱 쓰임받다.
2: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지 지지지.
5: 하왕원네 세부무크나 강다지. 나와 서주라마. 나 원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투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와 내뒤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바 능수동와 서초랑바 나와 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와 디당 디내라 피다 무일로 소제 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기셰 주주주인 개가비 리부터 나와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고미로 와제기 지난 년도 뇽지 치발레 덥시사
6: 한도 민주국이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 전리 당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당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외 내두 라수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당 세월 중이
7: 산에 하수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응아 안이 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응아 안이 추
8: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 좀 싸불도와 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 대. 이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9: 뭐지? 난 소에 한국이. 진짜.
10: 야 민기비 너 공 대부 미해봐. 너 공 가봐. 너 좀 양수 좀 봐. 고나 고유콜 로친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르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1: 균통 야메니 리탕 天为人心气也没念了偏不语语里面用了些不是语别些不是彼此了给连语可把让着连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看起年对不三别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切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我重点捏通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8: 흥구 쯔쯔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12: 장부 대부유 봐 깔레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구 대당 소외 견고 흥구디 그랑 토루 대부채 쓰이나시
13: 다비니인 흥구 딱 견고 흥구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흥구 딱 견고 흥구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토우도 봐
14: 박과 스주 랑바탕 세크 개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유

0: ngā kūn chūmā rā tūmbu thāng kūhī.
1: Ngō nē?
0: Lā wū. Ngō nē, kīpū shū, tīn chē kā lā. Ngā rā yōng yāng kīm zēng hā rī yīmē, kī rāng kī kīng kī yūbē.
1: Dī, nyā shīng kī mē. Rāng rā yōng yāng kīm zēng hā rī yīnā.
0: Ngā tī, pūk tūng chē tū yōng pī. 一年谈的爱不断琢磨突破，东三七二四。我纽约来接西卓去的，给他给你做节目了去，给他也请进去。他在哪？
1: 怎么是的？你让给我买的。 이내랑게 nga ngo sotche go chigirta.
0: Kusha chaadde. Nye shingi yu. Nye mye shing tobe di kirangge jie namshi. Jima nga yungbo chung su na. Nye kiranglo kimbo pyucho. 당등에 가르시엔 가 유명하 고무수 이내 쌤띠네 기랑 터제나 주야히
1: 맹래 미링 거디츠 마시는 영어도게 라라 럭부치야 춘자 나 값이 다춘 디조 쌤 샤우 마리 니엔군에 시엔 라믹세스투
0: 나봐. 터제나 쇼이.
1: 야스르고 말해. 이내랑게 신규유베. 계시랑게 모습 된대유나. 너니님도 샤트스 템니티그리. 너니 샤트스 챕터.

0: 다 디테일어. 나원의 부동 친지 독시 지가 11일. 부동의 멍신원의 옆선자. 사르비치도 강의 체질라. 마제 표지 당고 지리. 세바시는 용슈리 동주 개동스 당고 지리.
1: 동주 개동라.
2: 제야다.
1: 동주 개동라. 조진 저라게. 가면 레란도 컵스스. 나나니 무파르기 녀마르달라. 무표현 전부 진짜라. 진주 담배 지게 노르식 용보 망제 주영의 진비 순녀의 상하 문의 셴나 문의 한사야의 창제절다 보통 문의 셴나 강내 뒤에 조약하고 싶다 잡지 조진 잡라 근처 쉬야 주여 문의 근처 탁주는 지유나
0: 조양의 자제시로다 문의 야야기 스주스지여지 아자자 망제지도 보통 수수의 탑시던 유지 보통 사람이 제바 강의 체대부지라 고기에 체스입지리 제시 미장 튼튼치 틴제스 대비는 중국 유지로 남이야 고기 담아지 체제 쇼스에 몸 두마지 샤학 배조 비기 다 중도 마다랑 달리야 차대오지 탄도 샤학 미리 더한자규 미주시마 주상알에 요마시 미리 더하 미주시마 인상알에 매베 강한 유배 퇴자 망치 부시리오지 예 도시 십지 제비 계시 부동 서비 제비는 부시기 강의 유배 김사 참모 부동을 배 강부사 제비는 미제 찬요 미주심의 계예 계는시 투지 졸라 부동 서비 차디 만족의 지체하기 고역지지
3: 예정아 대기니 가세이 대봐
4: 로딩 우이바이 부동 서비 차디
1: 你为龙年呢，配给卓新贝给客给，其中了门卫都给钱的，人心怕出过事。第一嘛是罗里参与给拍摄的，家就顾得差过的些。我那熊在读，第一个要嘛是吧？么，没得给不是，长个人。
5: 呀，长个人的，书记给推么送啊？明天给我们写作，结束。我知道，我知道去，可做了嘞。
6: 马瑞，让看看做破人车的了嘞，你可就这个。破人车就是拉新是吧？马瑞，停车车超多个，打死也不打，破人车不成嘛是吧？马瑞，可就有啊。听我俺开山那边搞不了，恁就停这嘛是吧？听说俺我莫个是那幺个收入吧？
5: 这是，俺跟我开山拉苏那，马内大姐个，你品鉴嘛来不？听说这说，用得个，现在的没得个。
7: 来个的，听这是大局面，俺做车不的，天天引起教育。
5: 听这车我也读个啊，
7: 怕怎样呢？用得个，他得走嘛的，走嘛的，没得用的呀，没得用的。
5: 来个的，天天我得嘛这呢，再不打走嘛的，
7: 年哪里？ 能上么多少古代的？
5: 哼，
7: 听着都吃药。

0: 둘이 떴지야. 둘이지야.
1: 아, 나도 이제 너희에 신의 나스단 주게. 나스네 같이 돼 봐. 계속 무야제 근근유. 무야제 근근유야디. 무제 제구나 제만 예쁘시. 니라 시라시에 비면 촌 님민도 또 교시. 세네도 교시.
0: 샹사. 랑게 돌면 어디지? 소예 교시베.
2: 니한무 상마 근근유버. 견조 맛이 마르버. 생이 자단 팔수는 연구 좀 못 해줘.
1: 샹사. 샹통도 람노도 시체 신문도에 노벨로 지난 잠베 시시디게 창문 세사베 게라게 컨트레슬름나소 아 근무주의바 차샤 기세랑게 로주 트지 앙사 제메비는 감추냐네 용마시 디근무기니게 정시시 디마세 샬벤조 차기 메베가라 로즈데무 케메바 토도 근무라스노아체
2: 타다가 안내로 좀 제시해 나스네 가시게 돼봐 등응아 로버스다스도 제모중아 넌 그게 처진제를 예매도 가래로 쓰래
0: 아시 담아슈다
1: 파규다
0: 예
1: 미팅제라 야쿄는 지겨워 마시 시소와 금융유지 배드쿠팁 소트쇼 남이야 고자용 마시
2: 주소 랑하세요 용아 키니를 준다요 나 준다매 지금 살고보다 지금 금융 반여버리 나 집어 태우자지르다 나 준다면서 키니 초구제도 양도 계속 다시 한번 가
0: 예 디 샹사 샹사 수슈다 수슈다지 따라 해마 슈다 샹사 라글레 야호시 어르버 에가마 심지에 갔음도
2: 나 진짜 참도 그래 근처 쪽으로 해 아
0: 라글레 은일 참고 쉬어 연인물 같이 야봐 아 디 라글레 로 피베 더도 미친 다산에 응야베 은이가 마 심지 됐습니다
2: 은이 쪽 여기 또 진행하러
0: 오이 아지 라글레 야베 이제 쉬어다
2: 주여소 나 나타시면도 예. 숑외도지 그저 제비니.
0: 디랑 아,
1: 샹 하셔 봐.
2: 말이 네 삼단사. 건물 자단 파르베시고 네 모두게 파트렌 다그르버. 소지게 하고 말이.
1: 샹자. 건물 파자 줘야디. 샹게 삼는 시 요마다. 디제체나 뭐 하리면 신규베. 너희 사시 쪼가 날 주울다
2: 딩아 탑시 미도 쪼가 날 주네 주브리 다 진짜 샤 차 앞으로 봐 년도 뵀습니다 계시

0: ngarani te wa che gyurin gu chi sha rang ge nga phak cha chi shu khar sha bre sna ran tem bo da ka le ge tu ni thon do le ba sir bu chi ra do
1: ji ge ma la tin je ma sun da wo shi nie nie cha geng wei ne zui le yi xi che bin nie chen ne ki rang ge geng wei si za ha xi xin sen ge
0: me me me nga te ri rang che ya di geng wei yu yak che do me
1: la
0: rang da xie ji xu yak che do yi
1: xie ji la
0: nga ran ni er gang chin ju di na la pe ji a ra dong ma ta ma di yin ge re
1: ji ge ma la ki rang gen zhi xu ya qu yong ni ke ba di nie yin na
0: nga shang hai ne ka che ji ji bing zhuo nie yi ten we nga ran ni pa la le ge zhe hua yue zan nie ran la yi ran xu gu yu la ge tin qing bu yi nie sim ge ding ne ra chao bu ya xu zhe ge yu xie zan ga zhuo nie song zan ran le ma tong le shi de zhe
1: tou ma nian wen ne xie ne cong xia ye bu qi xue bu zhe la ke che xue di chao bu ya bu qi bu zhe ji ge ma la ji ma ga na ni mu tu nian mie qie shi wa yu
2: 리튬 접수가 중에 이런 거니 꾸지 제자.
3: 용아, 더다디 인지 더더된 대체 내 주키는만 합시라. 달에 손더디 게스 지게 강기 우지게 초치나 배지 어리 안다 신공시 이샤다 시리게스 더다버 구쇼 마크 민룬다 로프치스 트리 제배지 신의 대기 지교리 더다디 부도 살배 제하다 저와 유자 개친 부지.
2: 네 하고스.
4: 아메리카다 인지 리비다 자매 가나다 속배. 기금 주장기 자진 캐레버 들이 손도 나 수내리 또 안에 대원이리 어리 팀 속부리 머리 어리 팀 속에 나기 작재민 수임이라 그 신급이
5: 띵이 가 마신 그래
4: 차더리
5: 차더
4: 지 다리 아주 젠드쳐서 또 콩하다 계속 아주 좋고 봐 콩하게 두고 나면 이너 아주 성교대 단위 싫어 하신 거지 신수회
5: 차더스 팀원 진안이 송하라 근무 다 부서도 판리 단님 도 영역이 놓치 있다 마시베
4: 다리
5: 뭐 하신 것도 그
6: 대차 대비기
7: 차차
8: 차차
7: 차차
8: 차차
7: 차차 차차 차차 차차
8: 차차
7: 차차 차차 차차
4: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9: 차차 차차 차차 차차
10: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9: 天母堂国云的 ngara 七波洋兵 다리 잠구学院자 我呢 가부 시타도 我呢 我新世沙吉堂国的 上海松자 양家用的 千波도 다그래
10: 前能安置 今天你的 80斤吃是呗
9: 这个里 这个里
7: 飘起
9: 오케이 터지 터지나
11: 멍네
0: 어제 로영배
12: 로영이도
0: 데리고 가서 중아
12: 돈더치 다 송아
0: 그래
12: 그지 로바이 나 진짜 로영배 샹츠와유
13: 부르니 대샤
12: Shanti de jia zhi yu, qu zui ha zui du, tla zui da, nga chuo du gi.
13: Han yin.
12: Ka zhe su, yin yin ne zui ha la zhi, tun da ha ri yu ne xue da.
13: Rang kai ti bu zhi da, nga ti rin, nam tang la zi jin zhi xia zhu du, su tu bu zha du.
12: Shan da ba mi ma guo jin zhi xiao shi, suo jin zhi mei nie hua hao gu zhi, da zhi xia jiao zhi la zui da, nga chuo du ge.
13: A zi hai yin. Tun da di ran ma xian nga yi bu yong du. Yin ni ran ge long dian men yong si ke lian gu yu da.
12: Yong a. Shan xue da, tun da ha shi. A zi tun da ha shi, xue da a qi.
14: Man jie yu li.
12: Zi
1: Rangi jeje jeze mi di ingi maashwa?
13: Maashi maashi.
1: Ransu inba!

0: 하인 나공하다 샹스 계지 제비 디 키시랑 야치비는 콘츠 토비는 카짱고 좀 굴다
1: 로바 로브저도 좀 마시베 참을래 유자 나마요는 참부요 마시
0: 마시 다르글 로브저도 좀 뒤 챙아 참을 일은이 벌다 다 소소 먹기 마시 랑 좋은 마시 와
2: 老伯，
3: 人也找不赢呗。
2: 英国球，
3: 你也找不赢呢，俺也气气的。俺们让了面对小孩用呗，新家的用呗。我要一袋，
2: 哎哎，一袋，
3: 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拿一袋，

0: 저서
1: 담불라 감사.
0: 디랑게 제부터 봐.
1: 어, 녀 티빙.
0: 응게 여기 제 지신 매배. 시다 고이와 채토금도.
1: 나 티티야다가 시르동.
0: 아래. 랑시에단 채나. 녀 세부터 요마르 소거리. 녀 알시에. 시다 고노 아비나 시랑을 견 채부시 거 신고 입에.
1: 말이 도담불라. 무슨가 리네츠데 마비인데. 응 아래 아우치 도유. 티심 세부터동.
0: 응. 랑시에단 채나. 나 연체 매보다. 진내 매자. 시다 고이와 채토고
1: 마르 마르. 그래 숨매.
0: 你也让谢我，但也谢不过。让爹跟这些伢们下苦一辈，俺最招海英跟我的这些伢比，羡慕都让你不是女儿吧？几个孙子给女儿呗，没着吧？到时候什么给个的？让谢的，怕罗杰谢到古天门，点他们去。我这个，清明，清明，清明，南山罗玉，平姐这边罗玉。
2: 他都会来罗永别。来这也看不到，我做罗永别。俺们说了。
3: 哦。
2: 做春生菜节，多大多岁？
3: 就是。

0: yebliya mi gundom chigwari kirangge chene mi gundom chebata jingnu mi su chuje war jewa di ndi ina o di ina mi ji ki sa ju ju du lo tong chebe yurim da jabo shi pe cha sha na a bu ma ja ri to ta yin la te zam ye mi du pa me so ye nan ki chao ma bu mu ji chi go wa shi ga na ng xin mi su chuje le yang nan zui chao wang wo a le da ya tong ma bu lo che 정지체모 차상부시 주품은 리뉴런싱 리뷰어시 계산 단대 등상비 모두 체계 등상실 예단들이 등당 그 뜻을 체외 지리야 주제계 신의 소소 제도구여나 디는 예단기 뉴진의 자료지 예단 특대부 배차샤나 야네 마샤치야 등수 등당 업주 내 개발체는 주고다 이내래 조시 첨부다 초보로 숨어야 등수 입수미 저 망부 라도 렘비 정시 송조치 고가시 미다 지고시 자라망부 라과림베 지레이나 왕사야 정다티 고시 타제 디나리이나 입수 민도 렘비에 정시 송조시 도와 기란게 아 초벌 사바시 자원에 통료 메비시 제장 주제게 렌싱 고시 이리리 양안주 군주 미버스 고시 누가 디유나 아리비 제신 고시 뭐메 리뉴 주제 다 민저 와라 군주 전부 니르베 리뉴 주제기 송조 제비 정신이 정리 잠 뭐 임바라 소왕의 다 제위 속타 렉지에 쳐다 지신 최대 중재나 명령 추제규 미수 추제기의 고류타 최신 랭겐 리그룹 제도구요 미수 추제기의 뇌지의 직체로 동구나 미세계 정달 카시삼 양의 주장 카시 양결 지구 미국의 정달의 기규림나 정시리 다 동보로 강기 찬리에 몸마타 도드미 대야 AI기 미리타 롤링 훈도 메바르 지비에 레버식 중요자 소외나 구유 미저와 타 용수 상비에 조진식 타다야 준두비에 내든 디간의 치슈디 등업의 내주 만주 삼주를 대바다 여러 사업실 아직 조진 추이제를 원해 시에는 비수 인제지 조카부세 미리야 롭종 의미가 전부 용시 이내래 추이제비에 정식 편진실이야 마린 까메시 계산 추이제리야 정식 망부시 도야 요마시 군집 미수 추이제를 원해 시에는 단달로 미순 삼대 두고 면상 초에 라랭무기 정시 차상부 요마시 계산 만중원의 시에는 라랭기 정시 가담시라시 미수에 롱동 워무 두바라 타동야 타르구 인자 미수 추이제기에 조랑 체제를 인신 대중 규타 보레 통진 공생 제거소 거저 강주 여자 미수 추이제기 송년 통주여 라제기 가르타 도구르키 제피체로 신비 미수 추이제 통례 공비 두주 퇴진 자리여
1: 대중 송신비 어리 개된 런싱 수르부 진신거이 미수 신윤이 미지기 루규 토하기 사도 개신디 메탄 로능시 개친양도 샤네 대교주기 도수 내세세휴 다자 미수기 신윤 타 미수 추제 냠조 제바 대이나 교주기 뉴세 나와 교수 당 유베 교주 치다 제바 타 교주기 미유텔이야 만소 섬시 사바시 대
0: 버시 동부디니 점민천의 파자 침부 샤뇽위에 신주 롱년기 야계시시 밀로송의 진의 롱년기 낭진 사바 뚜린신 미수 추지의 계주 사바내교 미수 추지의 고로링급 민망부의 삼로로와 롱년기 낭진 코르시 오늘 난주 소외나 딩두기 미수 추지의 앙탕부티에 강담라 청유탐신의
2: 제동국이 니즉지로로와 제엑스 로키 첩슝소모보 카지리 차비 잠비에 우소소드의 소버 직독 제비에 되었나 로버트 세르위의 탄이 사바식 수위에 탄이 들이 제게 기에도 니엘의 주변 세외 토네 당통마라 추제미 긴지니 양월 갸고르기 니엘의 주주티 인루 세버 세도위에 제동 국영의 중의 굴로로 어리 강니대 그 아디의 소르시나 민래 여우니미티 세르위의 점링토 봉지레가 최신비에 소레 추미 토마티 퇴마시 제동 국제 조직리지로로와 주제 미티에 랑고로 서로다 배주동호 소신 튕기 주제 리니에 유제 체사를 시작비에 레가마도 신금이는 이야 전부링키 주제 미수주로 진주 신부랑부시 미지기 루주 따와 시샤비는 주제 미리야 예비는 당통마라 민능신 아스카리아 호주비에 주제 미소고고시 이내 제리야 추미 레구 14부 야구 유사 zobda zhimin naso bi chuji mi tuan si bichir. Gyurib nishu bi lorib gyeju bi tuan ju tu libdu, chuji mi ni namshi chewe pungbu shiktaan chawara, chiru kuryu gyundo chorji tukum ebe, guidu chetan chunzin chegyu ni gaza shikshin. Mokju bi jesu, yega mambu shikla, nyinu madan we gyabzun wo, nyanga tanga gaza chewe lega chuji mi re chedu juguyo. Gyurib nishu bi lorib gubju bi ni, gyurib di tuan gui para, zigoro tanga uilo. Sorsi soki tsenze peki nyugusima ta dunye, chujie mi chiru kuryu sorsi tuguyo. Nyalam lo shirin, chua kyangme lak lin dargye chujie shingde, mi ta nyamli chi shingbe rinyu chujie mi shikdu rinbor chungyo. Chumi tenzuye, geda ta bori ki tole, mi ta jawa che tuwa masi, dabdi lingginya zhug tuguyo. Chujie mi juandang chiru shima ta chepji, jizo to, nebulu ya yungdo zhuguyo la, 타는 미리를 전롱 나서 제비요. 뉴욕 급등 사바르토니 주비와라 시고인데 루트 총등기 주디바 야마슌 공시에 니론 소송 로로 레드 레네 사바 치투줄 하삼 추지 미 접시규 저와 시고요라 공시 뒤에 총일 야제 등주 통과 정군아 주투가 치지요. 리신 나주 도보로 추지 미 초시탕 타는 니즈리아 대비나 카쿠치엠시 yang rinsane xebi yinan yang tunda jikdu gyuru kazu ge lue ge go ba tezu ge ane chumi cipche khabu shi chumi rin minang xin yidin yuwa ma shi nian dung dian na chumi tobo warwe gang shi yinele lubur topja to sal ge de lang dugu me tun ge ge kuru ngomen chue to chuje mi re gyun shor si tana chago chenpo lung yu ao do ni yinji lukdu chongdun gongsi xin shi zo rin ki le ju qi le dong xi gongsi ti chuji mi chung ta chu su zuo gan song zhe ki chu shi duan ma shi nie dong zhe ji lo ro chuji mi sum dong ge dian le me yuan qian bo lang ba ta chu su zuo bie zang me ba ne de bie zuo gan ren gu jian tie guo ma ja gan me chu yu ba shi ta de cha ra chuji mi tuan yan ma bu tuan ren xin zang ba chuji yuan xiao ru ye kong su zi yu yin le ren lu jian tuo ju zhe tuo ru zuo ta dun le mi ta chuji mi wa ru ki jian de tie wei wen se tuo tuo zuo zi ge shi Rengu kalwara pechashana langwara ki tsorze ta zidabgi nubu matangwe genki. Rimzhu linzun ya, yangsa tunguyo. Diye simbe lokashana uyu dungdu ta bayi dungdu na misu rinnu ki tsuncha peche ne misi kimtong mambu tunguyo. Chujie mi lakdo tsuncha kende misu bar yungdu. Misu simla ngasane geja chuebe chujie mi dimbi jilam sum chen sundo khabushi. Yina ya chujie mi miliya nusi bong misho wa ta miri nyinga chega pyo gui ba li ya mi jibara sha mi nyinga ta jik. Chu mi mi gaji le zisong shu gu yina le zi lam tangbu ti le ge misho wa ta ni. Chujie mi rin ni ki denja song gu yina zi lam tangbu ta ni bu le ge misho wa ta sum jie shi. Zi lam sum bu ni eri sin ri do su zhung gen a shi mo fu ku su wa shi. Che dong gu ge ngu zu lo ro. Asimov chujie mi rokt xebe zhungdam ki lingxi xik zhigib chujie mi zhiglam sumbu teta nguan se tuzi xik tuwa gui yue la maungbara chujie mi ni mi ri le zhundang qiwa yue sibe mi ri ki xebe rengi ka la tuwa madongbe xe tuwa chujie mi nye bar tuwa dinbi zhiglam sumla zisung xiu gui lu leng yue barxi chujie mi su jo nyangai yue labi ma tuwa zhao ri sikwa ma re di zuo yin na mi ri ki chujie mi li ya dadan khari zi mi li ya ra li ya barxi chujie mi léga gale kakbu da nyinga qiangbu xie tuwe ma si yin yun dian léga zigzi qiro qiabu yin nga zui rangi kari qiandu yuwa da qirin yuwa bi léga xin da qi qie qiwa xe sa zuo renga ra mi lip kakbu ri la léngi zhu kakbu xe wan yang tinggab qiangzi ki xiao zhu qiwa ta zha chu jie mi ni mi lip kakbu ta mi zhu kakbu sa ra bong lin qi rin xie tu yu xin yu Mishu chua da lega liya yungto dangyu yinba ajang zhaar di ma si yi na yasuo ting liya chushib shebar chinne zha nyanga chewe kuryu na nyugyub shebar chinne cho kanda mi juenma tupi lega mungguzi chujie mi che tuwa zhe Mi ri gudu ta nyengen ne le dwe tuwa pi chujie mi rengi chongso zik yinba ngwa ne hola shiwe bianzhoro panu yungyu liya pinu chenpo tuan xin yu Dongzi gyebara xin da nye dong zibshi loro hola shiwe 미수 주민 총례 시규 월 통주로 이주생을 다 최초동 이일 하선 팀부터 내동 생을 월 통주로 주주를 숨다 최송

0: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럽기 녀가 삼여라 중화 미리 직든 소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변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년 계용기 미리 튠디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유세례비 피해계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계기 퇴성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계기 도시사바 와다르 제비 유세례비토리 사도변주로 피해계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계비유 변정사비 지도点别 벽이 주진띵约帖 겐강기 멍치등부주바타 사두 겐강군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규 변정사비 탄삼도띵타 허승사띵기 지지르양주约帖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띵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지르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든규 조드 호타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든지 베더 호타체유이
1: 陆军机三十九年，连上一撮啊，日本。

0: 규주 지다르 시바타 규주기 미티엘이야 나조르 섬시 사바시 데
1: Borsi Tumbudini zem ninchun le pagza chenpo shanyong we cintu longnyen ki yagye shikshi. Mila songe rin le longnyen di nangzen saba dundin shin misu tujie le kyejwe saba neyue. Misu tujie koro lingab mimangbui samlorwa longnyen di nangdun korsi. Wana nganzo chowe na tingdu ki misu tujie ang tangputi kangzam le chungye tamshin le.
2: Jie dong gugi nizikji lorwa. Jieks loki chepshung zombo kajiri. Chabi Zambie, Luso Sode Sob, Chikduk Jebe, Dogarna. Robta Serwe, Tanya Sabasik Suye, Tanya Tere, Jeke Gedo. Nele Dugin Sewe Tone, Tangtomara, Tuji Mi Gindini, Yangor Gagorki, Nele Duguti Yinu, Sever Sedoye. Sedong Yungabung Guloro, Ari Kangni de Gadi Sodasina, Mingle, Yoni Mite Serwe, Zemling Tor, Bungi Lega Chasing Beer, Sole Trimi, Tomate Timbashi.
3: 제동국의 Zobda zhimin naso ki chujie mi tuan si pichiri.
2: Gyuru mishu bie lor gyeju bie tuan ju tu libdu, chujie mi ni namshi chewe pungpu shiktaan chawara, chiru kuryu gyundo chorje tuku mebe, guidu chetan chunzin chegyu ni gaza shikshi. Mokju bie jesu, yega mambu shikla, ninu madangwe gyabzhungo, nyanga tanga gaza chewe lega chujie mi le chedu juguyo. Gyuru mishu bie lor gubju bie ni, gyuru di tuan gui para, zigoro tanga uilo. Sorsi Sokin, Senze Pidin Yukimata, Dunye, Chuji Mi, Chiru Kuru, Sorsi Tuyu, Nyalam Lo Shirin, Cho Yang Me, La Len Dargye, Chuji Shinde, Mita, Nyamli Chi Shinbe, Rinu Chuji Mi Shidu, Rimbor Chungyu, Chumi Tinsuye, Geta Ta, Bori Gitole, Mita, Jawa Chitu Masi, Dubdi Lingya, Dutuyu, Chuji Mi, Jundan Chiru Shimata, Chibji, Jizo To, Nibulia, Jundo Chuyu La. 하는 미리를 전롱 나서 체류. 뉴욕 급등 사바르 토니 주비와라 시고 있는 루드 총등기 주지바 야마슌 공시에 니론 소송 로로 립드 리니 사바 치주줄 하삼 추지 미 접시규 저와 체류라 공시 뒤에 총일 야제 등주 통과 人工啊 주토가 치지유 리신 나주 도보로 추지 미 초시탕 하는 니즈리아 대비는 카고 체험시 yang rinsen e xebi yin yang tengda jik zhugyur kazu ge lue ge go ba tezu ge ane chumi cipche khabu shi chumi ri minneng xin yidin yuwa ma shi nian dung dian na chumi tobo warwe gang shi yin le lubur topja to sal ge de lang dung me tun ge ge kuru ngwa men chue to chu xie mi ri gyun shor si ta na cha gu chenpu lung yu a hu do ni yin ji luk du cong duan gong si xin shi so rin ki le ju qi le dong xi gong si ti 추수주간송제기의 Rengu Kalawara Beshashana Langwaraki Tsorseta Zidukbi Nubu Matangwe Genki Jimju Lenzunya Yangse Tunguyu Diyasimbe Lokashena Uyu Dungdu Ta Bangyi Dungdu Na Misu Rinnu Ki Tsunja Pejene Misi Kimdong Mambu Tunguyu Chujie Mi Lado Tsunji Kende Misu Bara Yungdu Misu Simla Ngasane Geta Chubi Chujie Mi Dimbi Jilam Sum Chen Sundu Khabushi 이내야 추지미 미리야 뉴스 동무쇼가 타 미리 년가 체급 뼈구발에 야미집으로 샤미님 타지 추미 미까지를 지송쇼그 이내래 지람 당부틀에 개미쇼가 타니 추지미 정리기에 대자 송그 이내 지람 당부타 니불에 개미쇼가 타 숨지시 지람 숨부니
3: 阿里森里多岁中间阿什莫夫克学不是其中古家我做了阿什莫夫区界米罗特协别中南企业领先性质区界米这栏松不提的我们在推测协作会员了毛不了区界米尼米日列军南企业学习别米日给西北人力的拉多马东的协作区界米涅巴尔托电笔这栏松的自送修归路连月不是 崔建明所叫人家越来越多掌握的这个话嘛的第一组人的每日给崔建明的呀搭档还是几名的呀然后是崔建明两个各来看不到人家全部解读的马赛因呢云天两个自己接受切不一呢啊我最然给还是前头有把大七零月别两个现在去接受我是啥叫人家啦米立看不着了连接住看不着 원냐 긴급 친생 기에 쇼트 기업 타자 추제 미니 밀립 카바타 미 주카 베사라 동린 친행 시도 유신유 미수 좋아다 레글이야 중도 당주인 뭐 아장자 디마세이나 야수 띵리야 수십 세발 지내자 년가 시외 구유나 뉴쪽 세발 지내죠 간다 미 주모도 별레가 먹고지 추제 미 제도 미지 그도타 년견내래 저토가 피 崔建明人力从所及一百万的苦日一天七千多年前被拒绝了，噶着你自助站的我们也了，兰国的给跟踪这把，噶着出租了购物面。他同坑州开局他蒙西这个组织七只所立即忙不撤退呀，人力崔建明女不全部团行约了，金州老在他崔建二中就是说苏军所来开工所，米德不人女陪着东行约。 中国人，你们这些建筑企业团队是一车企业，所以那个装修是谁来？人力崔建明关注铁工加七十一亩门面是，急忙编制了他几座偏僻的罗安镇去七十九个民宿与国企，中共中央去全国协办了，中国南北停止不进的，现在停止不进去决定去过了，现在啥子他团队破局去陆续扩个腾进去，罗布斯特现在新店面的几个店里。
4: 一个动作让阿当给我写的证据了，解决了规矩切头。一个给三对马拉永天连续切了动画摊，让他三对给全当切了当局。现在空白企业托是松的，团结女婿什么医生切过接触跟签约。规矩结棍加七张切我，铁张皮人力推荐民团结创始人陈个就不约了，创不了各个七张切我，铁张皮人力推荐民团结给出色，托了东部个月。 中国人何乐是与崔建明所准结合他规矩结合七十七个就是没事。年终这个老罗那个何乐是与崔建明创办的协约，而且国人们通知了，西东来结束约了。苏建人力崔建明早前的创办宋在，也在宋州来结束约。崔建明所在亚洲当局，编制了叛乱军械没把他用掉这了，以及年内情况下切入这就是。 年终赠送罗罗，过去的起来给中国短信，命令抢不他，有了不灵，有零钱给崔建明出的康，送去苏皮爷，娘们这套 RTX 男长别个手里，趁起他抽到娘们就钱的，扛下了几个区别崔建明是苏子有不是，男长听的他把他人民托，特别七十他，稳定七十些日了，崔建明没找我看，你真你了。 出的停车，加上前边城市独立前边呢，拉在那个阿边上上偏街的，卡的没着我，车东忙不他，别的前边两名三百九，拉在这算起 RTG、RTG2X、RTG2X推荐米团月饼，现在的店里，以及你们那边的，明日去中秋的年头对局了，明白三不行，等于。
0: 今年年头你就走着来，老爷我们去学堂，按照样，民宿推荐空白的。 工作是三百套礼品，民宿春节给拉在太阳吹得看呢，滚脚打得别烫。女在客家呢，人流滚脚不巧是空白情节，每当春节，许多娘们给来在三不是送喜悦了。拉在偏街女本庄当吃不几顿烟呢，每日给叫他们菜单点不烫，等下眼泪少给天了呀。冬里胡大钱呢，拉在给菜市摊娘们给中心拿落了呀，拉在三顿里呀，等下给送钱了。
5: 老在沙堆给空洞教室大呢，民宿春节给编教堂制作偏见的呀，顺手杀不进不堂。干脆，国一党空洋给跨界团的人呢，就去唐都联系，老周来点解沙堆里呀，南屯县的推门托，你当春节是的娘们给，你都那边忙吧，是给你。
0: Tendi, Jigdi Mijile Zeng,

0: 예톱라 민취기 규림낭 캅갸미고베 탕 나군라 폭도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리 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유베 십시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타이디숑 로살베 힘펍치고 타이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쿠츠고 불레트미게 미가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발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1: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즈주 르지아 신비 품이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탕 폐체강키 강도 견종 렘부유라 낭래능투탕 치라참참태두 견치 하장참부유 로예파트 지열신비의 품이 뒤통 지도카바 레워예구지 추추직추 추추지
2: 타이디숑 로살베 힘펍치고 타이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굽치고 불레트미게 미가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발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3: 다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돌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포 로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규스존네 정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5: 자나고 야구지 체리
3: 수수저의 멍요를 대제 한리방 폐주단의 지호아리 두 세감 주장지 부부다 수수저 멍구유는 주수디래 링지 부부다 아니 주세다는 수야 부지 링기
4: 자야 오시차사 도시에 초코샤는
3: 니랑 대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지로래야 니메 오래야 마몽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 부지여리
4: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3: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1: 다스 원조 촌데 창고장 한리팡 총캉 꿈시캉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팡 총캉 링고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팡 총캉

이지 야라 양지 냐지 미바니 냐지 미바 추동 콩키 머리 제시 기바타 손에 응하고 삼지에 바라 제주도 시베 왕키 당매 지게 고자 제동 시비자메 파미 양지 냐지 미바니 롱오치 솜도 되게 하기 공전에 통마라 퇴시 지르응은 기롱가 동 공에 다 바르 진다 개 고자 베디 차지 다제 미지기 숨겨 얻고 양지 냐지 미바 지게 차보로 대장 안에 파뇌 주지 냐지 미바 추동키 머리 시바 미허 냐지 미바야 난좀 떼네 지미 좀 왜 뭐 버시시 플로리다 나데 담르 치메 기급 지니니 미허 냐제 미베 김시시 콘조의 고자 최소 응압에 하자무시 대야 지루니도 니슈성니로 토나라 너버 돈자 젠티 응아지라 플로리다 나데 타 나글이 나가데라 미라 뉴스 도움에 튀겐 튀시 부시 미허 냐제 미베 수교진 제나 미시사 추점 세바타 도미브 자오베 소가 제주 예수 주베 기 슝고 제고야 도보로 돈트 미허 냐제 미베 냐타 베바 더차 모두 소자 소서 주로 가슈시 미허 냐제 미베 수보 초나야 담제 나도 나르시 라자 따라 괴베 젠센 시시

한달아 대천의 초지기 곱다 쇼암 장소 류동 체조망도 탑시 마시 치료 정중 감수 다 고자 나동 잠매 매주 어제 휴자 체외 카체부티 눈물 정아르시 라자 다르고가 소비에 고교르 평함 체외 정중 감수 소화 계교 총우 장례 대라 신이

매국의 질문이 송수 체시 돕수 체외 레 라보로 갈에 가주 매비 왕기 혼조니 고알루 축게라 슈디 인시 견도 혼조니 네가 체시 돔자 체외 소자시는 문제 체매 왜냐 퇴무수 혼조니 시가 잠시 뭐지 매부 외비 장라 지구 포디마도 바로 그 재미시 콘조로 고알루 축 체되니 콘조로 류독 체버타 농아르 쟁기 체와 때문에 이제 체

타파르 먹답 제니 니 치쇼 니구다 싱에 첩 제니 탑서 띵수 치지 상간리 피비 옥송 서구 폐치와 뻬마 다니 시부 메바 세부 시비규 이네 탄다 개체슈디 상간리 게 토스 디니 손자 니 장신 양라 뉴슈 도스 제니 마 용라 유세 상간리다 탐체 개게 체도 임바 상마 신여 주우이 타제디 수지게 럽링 자와니 최초 모용

0: 여진다 주제 좀 뜨지 그렇지 여진다 장치 승치야 여진다 그렇지 그렇지 여진다 그렇지 그렇지
1: 여진다 여진다 그래 보다
0: 그렇지 그렇지 지승치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마법 마법 경 마법 바라 뛰신다 겨진다
0: 겨치시
1: 겨진다
0: 겨치
1: 겨진다 마법
0: 겨치
1: 바라 뛰신다 겨진다 겨소 겨진다 겨
0: 겨치시
1: 겨진다 겨
0: 겨치시 겨진다
1: 이겨워 겨진다 이겨워
0: 나
1: 이다 그리다 야
0: 야자자
2: 겐틸럼티 질리숨츠송이오시 lampala tawin namjuna ne mendike jeti yu wo shi wo sheng la ne yus tu me jili ge ne ju par langor ta ya me za mi ta chuk so ge o ju ri wo sheng le shar ngu gi la nya ye we ji ta me jili chu gi yu se sa hun li ji de ji lam kya kyo che sar bu shi ra yo shi che zang yin ji ru wa ru mu chu chak dol ki lak be o ju ri ta wo ten ja ge mer kyo ge ji 각제체세 사고네 최고유자 견제칭의 글루트츠 서퍼블라 경청부고시 토람게 네스다 토람주구 갑죠 수업다 팀이 옌라로가게 앙다소 심고시 디마제토도 파르삼샤제 듀규체 토람나 롱고소 견제치드 속중소소고제 파르타 녜진 샤비나 심의 중세 용주시

0: 저저베 미디데 라제데 예저만 셉제 크림베 그래
1: 오나 루든 샤슈즈 라스나 허삼비니 봄빌라 순지그리
2: 봄빌라 먹부 준카고도 된다디 섭집을 해 말이 텀습 상매 지쇼 생은이 다 상관리를 마치 부지 봐도 나도 주쇼 십시 시판라 데디 줄샤 먹슈다 디쇼 개가 텁제 지쇼 십시 지쇼 생은래

0: boss 경유.
1: 라게스나네. 근데 삼죠.
0: 네 지주 생어 봄쇼캉 티류자. 조국은 게 라더라 삼죠.
2: 고중회. 아. 신대마 권상수지 진행위 라르샤. 시에서 봄마다 보스 남자지.
0: 네 봄쇼캉라 삼시 토기. 이네 러웅미 삼시 진민도. 야면은 랭게 지제제. 나도 지주 십시 우선 라송제 상관리를 파고체. 지주 생어 시판라 송가다. 계속 공사 관리 같이 예수 좀 되유나. 나도 지주 십시 참을 개인의 직리.
2: 상계 규제 야우시라 제수. 본부기 냠도 스도. 인다 인다. 상계 가서 양자 쉬다. 야, 쉬다 제.
0: 본빌라.
2: 딜레 시판라 야우시 송제. 저우비가 가샤우리. 전부여나 토소 숨고지 유스 삼아 소련다. 용도군. 오늘 랜토비나 녀랑 제제 고쳐. 레모톤나 잔니유던기. 장게 현리 담지 샤페브도군.
0: 페바. 숨고지 파샤. 돈돈 랭게 망스나로. 어리 봉쇼 고발레 갑자기 자초.
2: 쿠노메 브라지.
0: 西方来预设电波节送的轮椅说你个马达关于给轮椅说节经州学评估一遍把这节结合送给陆局要我死对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3: 동남당고에 계속
4: 개비
3: 쉬다.

0: 욕도 제조. 기라이 고솔 투자나로. 저와 가르유네 가서 숨어. 투자나라.
1: 돌대우나.
2: 영아. 신스. 봉조 선배 먹지 주변 가발리지 진지 외계 고소자쇼 도성하고 뒤에 차고를 당셨어.
3: 상가 섬주 쉬다.
2: 먹지 칸에 봉조 중니 응어노 상관리 담비 더비아시아 키스 단도 공대체나 진스미야 요마시.
3: 아 쉬다. 단도 봉조 중니기 다쇼 곱지고지 야 담비이노. 참부 여르베어.
2: 지랑게 공부시야디. 가시.
3: 봉조 중에 고소자쇼 유스 마던드. 데데메 메베다시 케시 봄쇼 중이기 다쇼 곱지고지 야담비이나 뎀쇼드지 이내랑 삼로스톤다 리머미 봄쇼 쇼영아 먹슈 신엘침 시비이나 콘조 양갸심 줄레지 출구 지마르베
2: 리치쇼 뎀바 봄쇼 중에 집에 담으시 케세 단데 뒤에 콘조 봄쇼 쇼영아 메메 시비이나 소고 제스이리 성비
3: 원지상 따르다지 당도 봄쇼 중아 동아당 권주 마야 오기 없었어 디네 봄쇼 중이 구조 근처 당구매 진지우를 다 줬어 타마디 원지상 다 진지우에러 봄쇼 중이 미비 줬다네 봄쇼 중의 민도네 당지 자우한 주 먹슈 신을 친부디 신수교 마시
2: 안수 자우 봄쇼 중의 먹슈 남야 신주야 매비 去那些见呼吸。

0: 相送中인다.
1: 고다. 장치님은
0: 뭐지? 저소요. 봄초에 탑시다는 건 소망 같은 제잡을. 내가 와래되는 과용제. 티제. 나도 상마라가 뒤돌 시그 유바 차샤니. 네 봐도 뭐 소티게 개톱치기.
1: 채널랑 고대긴다. 급대도 안 줘. 샤사 조시.
0: 용아. 샤도 저 야고시 깨지. 나도 로용야 고대시. 나님도 쇼.

마세 토라 구시바 카치기 인류 니야 요마시 대유비 외제 창마 인류 니야 메비 바우츠지 외제 대주 창마 가주니 대기 덤규시시 요시

0: 봄별아! 안주면 교시사! 이내 약에 도모줘!
1: 댕군 라즈를 워자토니 매봐 안주면 교 오모토비 리신다 요르베 이게 되다 니 수준 루쇼기 미어 치유 덤증부터 로아 치유시다
0: 교수
2: 레스!
3: 교수
0: 인다 야 어야 서서시야

0: 왠지 갑자기 관리도
1: 토승아 구든 차고기 유스게 봐 인자
0: 도와 가서 개배 팔고 시세 사지들 왜 남자 돈랑 타고 저와지
1: 돈랑 방고 튀러 상소리 튀러 나 주팅 시이 토승아 구든 차고 유스게 배 녀고를 받도 체수 기준 내서 가르시죠 가지 안주 제대로 주관하시게
2: 녀석쇼 잠에 벙라 피스
3: 왜 야말라 요즘아 되다 망을 저기로 봐
4: 난 다음에 또
3: 단신분 과진소
4: 双喜之节 친소
3: 친소에 단도 바로 뒤집에 깨도 고정해 나라 주 젠디 주 가는 수도와
4: 싱그유 딘저그 저 제메 녜시에 마송
3: 계란이 계란이 구하지 마 계슈여 다시
4: 어지마 경원 저 주화
2: 나 저 잠이 쇠비 헤헤
3: 제대로 저가디 저게 바로 집에 비디나
0: 제대로 저가 가르쳐버리
4: 니 바로 집이
3: 자 가르치 우리 집이라 나이 봉다이성
0: 자슈다 제대로 저가 바로 집에 신중해
3: 니 신중 니 신중 디오 나 겸유소자 니 개기
5: 기라니 람사 녀석 소주.
3: 됐어. 규현말이 녀석 뭐.
4: 야매닝에 본별하러 쇼스팅가. 육시.
0: 람바르 잡사치라.
6: 응응.
4: 로딩원 씨, 장로 대비. 도람 당원 내주 사업 가르도네 님람 사랑 셰쇼
1: 나 돈도 가바시게 구유 도람 당고 튀러
3: 나 도람 당고 개쇼 개비
1: 나 주디 셴게 도원 지이
3: 거쳐소
1: 갸비 셴버 단신분 대두게
3: 갸비 셴버 대마시

0: 저한테 내 근데질 겨루이 보시고 이베.
1: 예 신고죠. 나 제발 가르치에 난 내 집아.
0: 상계 내든 삼루단야 덥대 찬스. 외교 쇼지 젠데조 아파트 제비 중재 님으시라지. 네 바르고 전부 용기 개방을 두었다.
1: 부필하게 나 막스니 같이 헤르머 주로나.
0: 얘라 티 마요네다기.
1: 걔랑게 나 대 티피는 메바. 얘 레라바 팔로시 마시. 얘 노주 먹고 쉬어봐 싱그유. 이내 얘 마디 개가 터브로 친 승비.
0: 개가 터고 삼네 주유고르다. 가게 주무다. 회교쇼제 제디칸 바르도체 통도극기칸에 배웁시
1: 다원닝에 그제치오시 세시다 대고망제군에게 어리마기 나저 통남이 맵수이시야 키스니에 바르도마체나 콘저리리치 나저 통남 창원승부지 니가 주임 주자체에 호시 모유엔 통남날 용두 탐진비에 무게기와 신겹제 대여시
0: 真做到这只没比那马肯这是个不是既然给个大那么的你三十多亿一年同那么的你是个你最有戏我最给个两千多亿给个特别千多亿是开药嘛是你也没得不上来嘛千牛了细碎当过去啊别急上来嘛给谁 俺最差不多人家嘛真把动静切不行俺做差不多一个特别的格子的人
1: 俺切记下就说呢处理别急了俺送到大南的地方

0: 刘部的呢，三百几，三百几呢，刘部的。谈到听见的是新不的，平常各种车顶的当乌云天刚堂，品种龙井年轻猎姑娘多年月，跌当些许七里里村，跌当品种些不的是。我做用我杨宗平，那么听见公看上，听见我做列车那片板，各是修。这个手机写进平起，忙用给跌当面呢，全用给就近用米色写堂。
1: 人一给他呢，说是人一俩啥旅游节送不耐心。场面人一给旅行的当堂，苦了的当俩拖囊忙怎么拿去？的当堂第一点别苦了上不些丢丢了，别存钱个别，别个小心。但现在场面看三是，小农路中呢，几个比忙用堂，米里几个热热送能够些。且讲小农路中去的当俩拖囊堂，通街那样的，俺就场面头都没别，简直其差的要些。
0: 他提前开始，俺在军队草原吃了吃虾皮呢。巡逻路军他那陆军给老们忙起活计，没些大爷能做的军队都不去吃点虾。现在他的俺村里在哪了？平常给种苏里人熊老早给操作训吧，平常明年天早给主任奥运坚持的应该来点点学习。巡逻路军去，没去，得送些钱过来呀，跟着小心。
2: 七点杨一郎呢？培养研究者免费看，明年参加的田野主任他。人家新竹老妹组织老板，中国民族党流感递送给这届节的个别草坪通做别堂原来草坪委员。中华苏的老草坪明年参加原来团组给各局不堂，各局级别，各局业务级的委员。中华苏的联组给前边参加原来委员团干给各团别明年参加原来团组给委员。 中国密码七十全面重读，各局级别培养员中委员团干给委员。中华村的明年参加团体别总体委员团干给委员建议。他把这个队员呢，碰了日本民政委员团没那他，蒋永杰明不上个局级别参加说，明年我是特别了，看你呢，面对哪领域呢兄弟，让我送出张电信别，查清给，免得是压力。
1: 给咱看不上，老公看不上。给咱俺这里在那杨家拍吧，他家那小姨。
3: 老他家那。听见村民可是那说。听见公公啥？杨家，你在点那？听见大姐话搞不清，他家那。他家那给了。但疼痛嘛，给咱跟着学院里啊。他天天开始老群居忙不起，没些大爷讲讲差的多。
4: 那是。
1: 那伢看见个，这不差的多，没些的给不给。
4: 俺看见个，他说是，今到怕么吃了没对，怎么他还是没些这个多的。
3: 那是。
4: 现在地铁里啊，给了他没些这边个别，是不是吃过呀？这几个人呢，给了一些收入呢。那是。嗯，顶着是些，他没些这样的，天上不过我那些呢，当我那些呢，不就干那吃些，他不过老些对那吃些，没些活动嘛，我大家的看起不消失嘞。
1: 那是个。
4: 他嗯，看到也不过吃不吃，他对咱把新疆过对那没些给牛肉呢。
3: 啊，你，说是来主动去性格了吧？对面吧，那些谈过那几年，人家学校那旁边门口上，餐厅给那些专业的，我们就在亲戚，但明年参加要了吧？明年参加拿了嘞，那些专业的，我们就要落下要了起来。
4: 哦，俺看就在亲戚，那些孤独过门多，大家了，不过亲戚的也呢，就当落，中年就说明的，这个每个节目吃大伙嘞，蛮熟悉。
5: 俺当初说呢，俺那出国哒，俺弟妹们六十天这个待着，没些国民得个嘞。但俺的工作环境也还可以，家里给我们加薪金是啥些多啊？我那两个没些国贸学了，第一面待着，我那孤独呢，俺不过得餐厅没些吃过嘞。俺的这个啥说呢，要学校呢，得学个，但初一给我干个啥呢？学个也懒得管他半年不都给过嘞。
6: 嗯，但俺没些对着，俺们老就住几年进去。但俺没些。 这边主任呢，也，他这个开始去了呢，没些这边的，没些这边的，可能到这个没些安装的，可能到个，估计，嗯，最起码呢吧，这安装嘛子这些，这些，这些都怎么了？每个同学的娘们，啊，那这个学校也没些啥子这些都怎么了？俺估计，同在，嗯，养大不就没立的呢，有四个，加上明年没些这些都怎么了？所有人呢，差不多没些这些的呢，也就少了些，没些个专门的都怎么弄的？ 等到三光色就有了，外头是有了，但对右边跟那些的等着人们呢，那些装高高的那早年的都有嘛的，关键是呢，过去的怎么了？西湖里啊，嗯，脱胎有了是呢，俺那些给等到三光给过去的建筑嘞，的建筑嘞是呢，俺们同样的经济起来，加上引进民进那些过去的养不大，得不有了。
1: 거치 상관이 없대서 근데 메시지 좀 주신 다한테 계속 시부를 했어.
2: 메시지 직제 파마카지 다 직사스 배육사는 동아 진짜 말이. 어 보고 변화 당한테 특균 김다 뜻대요야 근데 수고했으나 야가 군사다 군거 군사 여러 봐. 대 인지 민지 민가리 양가지 치페우래. 보고 다 변화 롱아 추 이제 내믹시 뒤에 이 막 호소는 메시지 겹제 로집게 얼마래부터 로질 팀이 다 용수 맹가리 양갸 페우래. 그래서는 멕시에서도 가지제 겪고 그랬으면 당하라 좀 미리기 링도 세시셔래. 밀라.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듣고 와봐. 야 멕시 카니요래. 근데 튼두 부 가지요래. 첸데 멤버지. 근데 멕시기 시어고도 멤버다. 멕시가 또 즐긴도 좀 막 흔들었으면 텐다다 돔다서셔래. 진짜 망체 강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멕시 그 시어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본부지 로가니어레 저단 텐다디 인도잔 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신에 수를 렌트데 미리 나스탑엔 녀 되긴 근데 제 사셔서는 한국을 렌 바요 봐 또 보고 수를 렌트데 렌 바 파크로 봐 되는 시치 제 사셔 근데 인도잔 바 키나스 밤이네 딱 간제 부부다 갸날 다녀 먹고 여러 봐 근데 이네 보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면가 치제 메시디 파르 메시우레 나스 카지게 양갸 피드 좀 이랬어. 다음에 시디 로숨 친수년에도. 근데 전에야 디디고 거의 맞으면서 쓰래. 세상 천대 멕시게야디 개침 수지래.
3: 네세게. 때니게라 당아래 니고다 디게도 되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로시키기도 가. 멕시디 쇼게니 권다부터 깊깊 대비나 야미리아 뉴그리스.
2: 但
3: look
2: 这些啊，给投资的，没些的，但是嘛，有的是多啊。大家要买的米多煮的，他的吉兰屋呢，米多煮的呢。嗯，没用多煮的。那是。引进民间干过的。那是。嗯，小孩要拿你管他买呢，不多，但你要他们得出去给那个钱，但是要了吧？对对，没些多少钱，要不就什么多。他这个人家送给，嗯，也不过没些，可能米广东拿住一下，说不都就是人家送给，你看嘛的。那是。引进民间没些的，
3: 现在的，那个大大小小，那个家人，你给他，现在的小孩也拿你管他们，你不都给？那边的不过去给，给你送着药了吧？绿色绿色，人家那样，Q Q是比那这个是吧？那是。我爹妈都是把这拉这边那药嘛是。啊，那是。其实给他比比呢，他爹他家人你吃些多数少了吧？老人家。他们也怕给呢。怕给。那是。虽然说都是比，但不过的米，那吃着。啊，那是。
2: 当土马的，看是咱们谁给你不尴尬好过嘞？讲到这能当有么了？讲到咱们这是没用过嘞。对对，咱们皮个活动过么了吧？马当过对咱们，看那个板子怎么是呢？板栗青肉，咱们米个板栗的吃不了，米是的板子的吃不了。那用的皮个肉不么了？咱们现在皮个肉吃不了吧？到底么样吧？我做一个就到对咱们，俺米个的熟熟这个活了吧？俺对对咱们米个的人肉吃过嘞。那是。那俺的。
3: 菜市的，
2: 菜市的，他读的学校里用过的。那是，好了，给了那是。那，他给了，嗯，杨天林开始，每些节目把小学期啊就的送到。
3: 那是，
2: 但你给了小学期啊钱呢？我呢，幺儿园那样么的，得要留给菜市菜儿的钱，得去云南。要得，
3: 那是。
2: 嗯，但小学了，咱们这开学校要得。
3: 那是。
2: 嗯，每个他的每天拿过学吧，好像是，但拿过了别么些，初学都拿过，托么么些，我呢，让个家里的唐僧我不学的。
3: 哦，
2: 家个叫么叫么事是吧？人家了小学去学的，人家小学学习，看那个昂扎的菜给不接，啊你，的嘛，都不当接，但没学的比个下不当接过来。那的，嗯，小学那的应届名届，大概两个小学十年，我们介绍，他就出过个菜给过来。那是。看那的，可能是跑多，这么多，这高多，但现在看那个，的菜是蛮大呢，但。
3: ทุบลุดที่คือว่าพาวยุนที่ตั้งก็ไม่เอานะมาตั้งเนี่ยอยู่เลยเมื่อเช้าเป็นอังกฤษตรงจ้าจิกซึ่งที่เก็บเก็บกุ๊กเก็บเงี้ยยินดีตั้งก็มาเลยมาตั้งก็ตัวชักจุ๊จิเขาเรียกสันเทศามีน่ารอดยังจิกลุยอาเชียวเลยเนี่ยต่อหลักเลงก็มิงเดต้าจีเบทอร์อินจีเก่งก็ไอเซียวส่วนเลยไอเซียวส่วนจำเป็นต้องคุยมิงซึ่งเกจิกามิงซึ่งส่วนละเกี่ยวกับดินดินเดชเชื่อว่าจะบุชเนี่ยคือว่าเชื่อสิทธิ์ตั้งเป็นอังกฤษตรงจ้าจิกเลยเก็บเ
2: nga di chigin pi chigin sa ya min du kharesa amji de gu dong a
3: le se
2: a won de amji kran mi le khar lu gu do wa di ni shak che de chi gore
3: le sa
2: di che shi kharesa lo chep ge yön ma shi jirdan ne men ga gnde shi ne chen ne u ma re 시초가 말해. 디부터 보고 미리들 런 주고도와. 디나네
3: 던도 파 군도 주고.
2: 군도 주고래. 내 캐나샥수 세상에 던도 앙다파나 야맹시시게 보이 키르와.
3: 그
2: 차장 로주영 주주인들 샥주도 지는 겨 말해.
3: 레슬레슬 게라도 지나. 안 게라 샥주도 계시 체차베 제리아야. 근데 초아리아 습습 체고야 그게 윤나.
2: 당연한 소 별로 사실은 님은 사버 봐. 샥주도 단다 다 레스터다 벽바이네 텐데 천여지 단다 믹스 고 단다 주토요 말이 나 야나 체제 임비네 그런 시작주 체 차지들 남사야 로는 김도 알레 뉴쇼레 님 듄직 드시미가 슈제 알레 엄지자 양갸 양갸 따고르바 데 근데 총유메 안데네 밍메 로그르바 케스 벌이야 로페스는 인지 민지다 니고 믹스 시작주 산 시게하다 샤무 추제도 스팀나케야 근데 만나나 그런 비가 소소 바코데 마치 수 사르바 디 야고 수 모토나 아니 딩갈 마치 레스 뭐 녀르사 지그리
3: 레레세 로로라 대체나 레스키라 딱이라야 드링케스 부카지 무도 번년데 도가
2: 레레레
3: 무도 버제 담미 사브라라야 순데다 데기 네즈도 다 딘제 강리아야 게라 면주르지 근데 제고 그러나
2: 다데 인데제다 부카지 하바도 부도 보면 체나 딕스 부딕스 망아서도 로 nga chu dün ge den de gung ge ke me che le sa sa ne chi ge chu xian de mi sa fa xiu zhi leng ge ki ran tan du su ya da wu du fa da di che di yin ne yin ji min ji da ge rang ming me lu na gu re ni bu ka re su dun da bu chin ji da chi lu din de ni me ge le mang ti na gu ba de le chen ne le da wu du fa ne bu de ge chi nen du yak shi chu na kim da ge xia mu ju yo na ni me se jo ba te ga mi le me ge che ni bu ka re su ni gu me xi yo ba din de kim na ne ya ba re ba de men ju chen de shi ma nan ba ming me ga ra su ge ga kim ji su sa shi ba di lu na lam san che ge re sa sa da chen ne di gyu lu gu lu su ne ne ya ko di yo re sha to ge da bu go mi le ne ya ge na zo mang gu na ge re cha san jin na go du ni yin ji mi ji am ji ra mi rang am ji za phe ji ming me lu na di ge chim re sha
3: shu zang ge da di ring ge sa cha we gan da de ba yang chi lo ge meng ga ka sa ka ya ming me mang bu ji song ya do ga
2: le re le re
3: da din je yang kang ju mun ju nya yo ma ji ba
2: ming me sa da kang ju mun ju je lu na ya ma ri kim za ha re sa du na ming me mang gu ji di re ha so re na zo ran de 가서는 년까지 해야 되는데.
3: 네.
2: 가지 가려서는다 디수밍매 열바다. 단다 개가이 개비는 정군례 예스르바. 그걸 미스베 미추사시 열바. 당연히 딘데르 김이 밍매이는 디스다 규링스론드리. 이마도 벤차서는 개과 가지는 능 동안 아멘가 침이 밍매도 편부 싶으추라 딘여제 루다스 동안. 근데 제제 학과도 미겐베 밍매 부월로야 손제 제나요 말에.
3: 레세게나. 레세나. 대제나가. 다체는 게라 보고 춘주 되게 소에 넘어리야 미리야 닥지스 네임도 송교브지 괜찮네 야고이나
2: 단 저기 보고 춘주 단들랍도 충아 고소음네 제제 단 뱃진데나라 주제다 저템 타고 입에 바슬라니 순제 요들레 보고 튕고 있어 말이
3: 레세
2: 딘드 좀바 남부르 페손다 랑조디가 차소나 락도 카바다 째나 먹어 춘 제기민도 디째 차소나 랑조레 두도아 랑조 추디 랑조 치기 치 고이게스 고 지루아 보고 다 카바 안아서 보고 주고 말 미케네 직된 떠짐 질 때와 어
3: 게스타나
2: 야스나네 권달 학과도 대비는 카바네 야 당시 교육 그래.
3: 네세.
2: 디밀 쉬고 누구 동안. 세상 나 균도 보고 칠로 그때 막만 치나 그래. 세야 전에 단다 개가로 양광 무유로 쓰래. 디 추준이래.
3: 네세.
2: 나 전에 추준이 세제 단다 라니 능 세제도 쉬어야 영아리. 쉬두 말와 추준 큐스 큐스 세제 추준 청스 청스인데 칠로라. 파파도 네 팀사 김달 갈수 없으면 계속 고르다 이제 제차게 요나 자주 볼로 쇼르바 디킴다다 보고 봐도 디스겨나스
3: 레세
2: 디 가슴이 파데 갱라데 칠데 쇼르바 디 편도 쇼르 나랑조 치드 잠바 다그레 레 마자제 뭐 칩체 야 종도 쳇치
4: 남규가 조 로브로 나버조 균뎅가 소와나라 베데스 디 이네리 랑조 치는 디 이네리 첸뎅게 쇼단지 쇼고베드니 하장게 계진 부지 임베 니에샴라 로브로 나버초람 겐용라 캐비다르심베 숨체버지 시베 슈단디 sama se she shu chog ji kong se shu be shu dan ti meng shi ni ngwa la su sa mo zhong zhong che shu guo ba ta ti ne sum che ji shu ya ge sum di ge ge ge le shu ne tang gu mi ne te pa za la lo te zi kang su gu ne zhuo zi pa za la lo mu zum ji ti ne an zu nyu gu sim du zu gu zhe ta nyu gu pa za la la 쇠용 강한 거 봐. 로브로 넘버 2. 공세 제시 슈베 슈단디 윤댕의 초와 나라 배주나야 마님 나로낭.
3: 특히나 되게 보고기 다 미리아다 느껴 매교 당당 인교지 대 차샤비는 칠로리아 치두 怎麼 길라 但야 디송기다 니고 믹신데 보고 다는 야외 나야는 마다 치치로 치네 야외
2: 보고 체제 단다 키라니엘 소야기 단다 디쇼라 모두 그딘데 여기 사브라라 하면은 샤물 안 요나 샤물 안 요 제다 세드 님의 세드 거로 봐 비마도 보고 믹신하고 균교 말이
3: 너
2: 대사 가지 오용원 보고 유지지 그 방랑과 서와 근데 쓰기 때문에 오늘은 시고 누부도 유메다 먼저 식마르와 안들레 소소랑 같이 또 시제치네 가르치네 야고 왔다 그랬잖아 디 간주문 좀 마이케는 얘기리
3: 네세게 네세게라 터지나 딱이라 리젠기 팔이야 당은지 군주 부헌조야 미기다 니야 초하시 주요소 기라게 잘렌치나로나
2: 러스
5: 민나나 루에 미시티 잡디 예삽 칸다 쳬고와
2: 다한도 푸 소야디 딱 군도 토망 쉬지리 다한다

0: 경쯤 내기 롱진 소원이 뒤뒤 빼대 따라다 이게 지다 소기 공시 야보 매바다 미 배추 제재기 뒤주 원차 매배 쇠바 신시 태양 빼대 따라 지급 빼대다 미기 파다 녀차보다 왜 살람네 세기 워도 빼대 따라다 이게 지외 뒤주 진짜바 사마스급다 조절라 빼대 따와 하바도 초치베 랑고 속에나 빼대 따와다 대신 카바다 롤레 소라 파다 녀비 뒤유진부 대 차바 속에 경쯤 내 폭배 교진 소위 인배 뒤주 소위나 빼대라 주급 공세기 죄남카라 진규니 신도 견가치와 시시
1: 겐스리엔기 라딘지 슈체 겐괴키 미키 디송시제 거래야 근데 슈긴 링게 창매 그스나로

0: 람타 징뷰사 멤버 템바 주주네 랭김기 고가 멤버 템주 예바탕 네시 타도 주주네 직뒤 멘주 지규바 정용기 멘주 최대한 공도기 정등위기 끝이 시송 주주 냄바탕 편제 템뷰통에 미리 가게 망조기 대단 송급 제신 유바시 등급 랑조기 담자 정신기 정권 면주 염소 처용라 캡슨바다 개용기 듄제도 리뷰 유바티니 정용기 림가 면주 최대한 선배 세대기 닝도톤에 된주 제바다 카체더미 녀론종 최대 대단 우윤태가 당조 예수지 천송기 망조기 사다 정부로 멤버 댐바 조교배 내든 타주도 버티니 정당 상심바 니기 면주 최대 선배 십주니바 토르 침배 천다제라 망조츠 정김기 고간에 뷰리 대비 면주 십주 롱서 주주 총유에 제송바시 지수의 리주 제바규 강지 태기 뉴슈장 치료 주기유 타서 종지 면만 면간기 내습 지배 추구 만자 겹주 띠내기 정용기 사전면접원의 용배 내접집에 조금 만자를 망부로 면접 제휴바시 사서 종지를 면만 면가 추구 생각의 주린 면접을 쉬운바 뺨부스린기 조금 만자를 겹주에 띠네 뒤쪽순 난수 내바 시동 예제 학삼다 면접 제휴바인 뒤난 내바 예동 제제예 내접집 도장 난수 누수 유교 면접 제휴바인 시송바시 속지 남배 표결 면접당 정용기 면간치가 뒤에도 내접집에 주무당 Ningne, Chukum Manzer Soki, Gyopje Dene Chembo Natsu Simbata, Tasa Chongji Mima Menkangi, Debde Drelam Duti, Chadone, Gyopje Dene Chembo Natir, Jidu Tube, Menju Chesa Zuyube, Seso Sungyopke, Gensu Nundan Kondun Chungyubashi, Tasa Chongji Mima Menkang, Ningam Chakze Kone Jurin, Menjamba, Sirin Jugargi, Nansu, Mula Menju Chibata, Tine Menjin Dugiyu, Debde Menju Drelam Dubati, Ningi Chakze Gagbe, Menju Gyokshula, Garma, Nishu Zangle, Gorgi Meji Songbashi. Tasa chongji mima menkangi yuanzhang xuanba ibn hangi gyobjue dine chenpo ngatzuba ti menkangi qinangtang xiakjue cheji ki kwaadze sangma jidu yabu tumne sadwe capsi neri gyobjue nyeba qiru qinbatang nesi cheze pyo ranggongso menjue tubju ngungyur chong yue jesongba shi Jiongyongki rimka menjue chuedin chanbatang yaze mendunbe Jiongdengwi ne dunbe migar nge langza tiongyo yabu chedi menjue chuedin shibshu gyansung chawo zubatang neri chega gyobjue chigi yuebe 내주소격이
1: 第六次，您这重点的给改革啥子文章监督准教授当的，人的文章监督就是七八档，给咱们监督，我也七八七的，光背阅读，曾经拿给干部执行员。今天我被您去，那么些传说中文谈，曾经我听听图就是音乐，肯定没到去创作堂部的，干了创作，他过去人的所缺门为国去，切断断给下单位跟他们那些农场专行员不谈，第六进的顺便去。
2: 月底开，那是某，给个你说，小月七十天有事。
3: 人家的是新到的，这个新是的吧？大不接，我是个出家，我这是。但新是个那的，我家就那的来个，我那的就那一个到那个，得来么子来了那的，什么时候那的？别看他，说不，谁看说，薪水千里谈，吞别的这钱呢？这大这个劲，日归天，我去忙土当我妈些，天外穷鬼结束当年，从此皮人呢，有过了吞金交易不是？人家从给这一去，干了从去日的。 给健康来说，农场给健康话，罗亨利益，电视推荐上学天新学组成我切记月，联系天津的主办，进呢联中直属月，特同罗安幺七推荐月别，新学生前，该是给出感恩，新别给领七个银鞋送不是？您这场给这一去哪里谈？咱当局给局长选拔杨祥去，绝对没到月不谈，要对西这月吧，短途村当这话，滚途我将月不接给咱团写下，归去六团前呢，健康给领七天。
2: 别给给立起来给我钱的，忙错了偏得准给人写送不是？给客户三种我将监督就为了些贴，您这重给给总谈缺卡多巧用那边行月，广播节目的总图给咱们送几个冷酒去，我将人把那么差连酒直抽月不谈，这里端着端端身边冷不贴，下儿去广播节目的总成就重点宣布重子那贴张的奴皮给俺们的香贴招重促盘人行。
1: Lemyuki, Sinjin
2: 年至重叠公布杨德总筹措重叠南西重组奥运联康期主任任级南街期健康贴社区米小伟开月不谈熊狼托贴对牛土桌不谈

0: 빨라. 암라. 내 주 가르치네 공부 야치스지 우리. 잠세 딘데 만나라. 내 주 가르치네 딘데 춘는 난 교여 말이 켄송해.
1: 랑바라가 내 수에 딜 주우미 두. 내 군이 시 남은 군 랑바라가 유외 나대 내 카체를 주우시비. 다 지스 지스 포모. 랑 내가 지스. 내가 수긴 수는 용마다.
0: 요만 송. 나대 님 카체스 디긴. 기란 차르 친순 송초리.
1: 랑 내가 투쇼 친피나 된다 친부시다.
0: 암라. 심감기 멤버스 딘제 딱 제시 나나.
1: 양진 제시히 심감 멤버 딘스. 난 나서 가려 역시. 나래 세슈 싱그규. 포모 로데브시. 니에 삼마도 지마시. 쳔즈 기제 길 차자 체비는 김메신다 가부 용마시비.
0: 가리 김메신다. 군이 살좀 지기어다.
1: 장게 싱마리. 나무네 수공 고통미도. 니에 비강 광자네 창고주. 점주디나라. 카사 텀규치야다 카게야 디제체는 엄지무도 아나클리니 나능시 처흐시보
0: 니에 아무노부 빠라가 치야디 지통그 점주지
1: 칸당한 존나러 표면주니 냐피는 요야 요마시
2: 아무라
1: 광회 선지장게 아마로부시 제부제세로지야
2: 낭타모고 니에 세초 아무라 다 빠라를 충이 요마지 점주 근처나니에 나도 너 강배 볼륨 줘야 오르다.
1: 점주머 치피나 녀주 뉴그시 강배 볼륨 클릭클리 제출시 내주딘 제제 탁주머도 과요시 아. 어. 탄더 장발하게 주니디 가르치소 아.
2: 나 발락 지심디 미스 친사샤.
1: 장행아 기준 셈에 봐.
2: 진짜 그 봐. 네 그 뒤키랑 기준 셈유유. 디지 주셔리스 이마친 주셔티나.
1: 다치스 장아스 로유.
2: 아무라. 你 拉切 的
1: 用个 拉切 华语
2: 巴拉 这语 切过呀 切别没多 切没过呀 切没得
1: 谈的你 旅途龙为免 生你两个说
2: 약속出那 谈的难的
1: 子曰 탄더니에 류토롱 위면 장르 고문 앞뒤 유나 아마 지기야다

0: 主播, 나공부시대야
1: 가르쳐서
0: 야자龙玉学想 한번 하세요 주위
1: 공부대죠 생망하라
0: 야자 주고 아자
2: 일롱 랑 하자요 봐
0: 아자龙玉学 하리바 아 가사니 고조단에 줘두스두 아자랑 그 하는 예마죠 모르도 양 가르쳐줘 아 딘데스 좋아 하래 아자 네 주 갈라면 아쉬워다치
2: 我连个屁股钱都没多。你这人心嘛是？阿姐，
0: 我让你给莫塞姐给些钱不？可没地没了，妈逼你这单很贱呐！你这钱嘛算。

0: 제마 미길 동어 그랬어.
1: 소규 유메.
0: 니 모르드디. 소프트 소고 삼츠. 카린 스타파 메 오이 키우래 아. 카사 메 로글레 추슈. 다리 안 안에 비읍시. 아차나 로도 메겨드지 그래래 아. 아차. 드린 예바도 못해지 키셉시에 딱 주의. 메 자르만 비 드려다서. 커섭 치세. 왕지 어지. 줘.
1: 예로. 화면에 더고 집에 마도 딩시 야고 여지. 안지 미지 노주도 쇼업다가 쯤게 그대는 가요 우제.
0: 더도 뭐 바르겁지 되지. 다른 쇼게. 토간 비기 진다게 가야. 콘조다 모르드디 총부 있으기 모르드디 아자라라 교구면 교다 콘조나 교구 루지시기 쓰였어 아자 아자라 미크 제이메 예셈나 세슈시기유 디제시에나 나고네 내 교수마시
1: 유로 란타한테 디구비게 렉치 워지 겐 류라콘 뉴클런 교마시 겐 류라가 탄테 점주 집에 가지 콜수부 마스
0: 아자 잠깐 가쉬다 모르드디 콘조나 교구 루지시기 쓰여주메 디제이너 콘조나 도뼈로 탁주이
1: 유로 예셈한 유다 라게 도도신은 나랑 우주 지금인다
0: 아자 아차라 그 드리세 가리바
1: 창문 레일 하고 여마디 랑게 신고 입에
0: 콘서트기를 바로 드릴 겁이야 가리바 다오나 아차라 게리 오라 가비 여마를 봐
2: 암라 아나 님맨 갈 테도 딱제 남자 마르베 뇽시 유노 쥐탐 남구르바
3: 포모 장발라게 타가지가 당차도 와 장발라게 안나 쥐어 쓰드게 장발하게 안윤행 나즈 요르스제 안윤내맹가 기차베질 군인이 깁샹제 되어 승부어지
2: 암라 발하게 루치심지게 키랑로 토고는기
3: 계시 장발하게 나 승구 지구휘나 초와 여제게 점조 여제 진다흐시 니다르치 추니 삼제 대비 마체 꼬리야 추니르 로레스다 제다
2: 녜발하게 부제 범지르 섬든 주로 능거 여리 디차와 상부르부
3: 군인이 지수 꼭주 지구어시 야, 让华卓啊 子月, 有, 让巴拉真的当家大学的,
2: 爹爹出你朋友的小孩中年时,
4: 玉龙, 怎么啥?
0: 金流啦, 你阿家呢, 米拉姆古就是, 金阿就能不得给, 你这些还厉呢?
4: 我让广大是个用意, 你阿家没事呢, 都不这样的, 那是有事?
0: 那是有事啦, 那是有事?
4: 让阿家花清楚, 你阿家把个嘴给你看看下,
0: 金流啦, 阿家给阿家的事情么多, 金阿古的都是阿家没?
4: 让阿家有你怀孕, 我让阿家你去这,
0: 다키랑게 수프스만한다. 라지제규이는 키랑게 덥시 당시 제나.
4: 맞지. 랑아자 인니 단독 화유나.
0: 단다 아자 미상치부지나 내가 두고 시.

평화에 더 니에스마 견디지 않아도 니에스미라 벼진이 용기 벼져 당구디 리용은 치니 지만의 용마시 니에소와 이니 니에스 대우제게야 용마시 대문화 준비에 체니에다 스시 망구시라 총부시 벼져想大地 니에스미가미作君于자 니에이지위 교下界니 女主有个李玉文啊 若不解解, 我从不得给苍马, 李玉文大, 我哪个能力这样子? 等这就能够是你, 你也是得不用死之了, 你也生怕明年, 躺脏这个故事。

0: 두시 나토도 부제시로시다 닝제모다 동가보 숙제야외 먹어 대회 추사배 먹어 어 동안이보다 샵스나고 숙충수인의 삼탄초 딱다시 록례심보 대회 치마요 아
1: 암라 키라는 그 뒤에 균도 주우래
0: 교르토스마시 니상발라 고급전 과용시 出你的亲子，但要我去穷死。俺就拿口子生不吃你，你个要么是？
1: 阿姆拉，伢人直接送给。
0: 然说的，婆子的俺就拿爹姐，到俺你那子住我时，你自己是给别人，看到听不你是去了亲些，偷偷听不你讲不得，老白讲了呀，目的吃些。哦，你没被空给光大爹，没让去了亲姐，去做中年新年罗列算。
1: 让咱们多大，没让罗群居店这几，吃了卡车住过些，目的是大车，两个伢卡车去吧，啊。阿姆拉，去让人帮大面的米索店这送你个嘛哩？
2: 让学的，没让去了卡车住过些。
3: 卡人，让李玉文个路口店做疫情面对。疫情。 当个新的新手，当到让我拉眼公司陪你，我先不在这，利用我个内存留能力。你回你怕了，我那内存那是买着三处，他就对我。

0: 가져가.
1: 지금 와서.
0: 저만 아니.
1: 지금 와서. 예민 넣으셔. 지금 와서. 네 가서 내 집에. 예민 넣으셔.
0: 아저씨.
1: 너무 좀.
0: 아저씨.
1: 예민 넣으셔. 지금이야.
0: 과가 랑차지. 저만
1: 네 가서 내 집에. 민 넣으셔. 지금 와서. 네 문에 가서 내 집에.
2: 여기.
1: 아.
2: 어서 규면.
0: 빠시.

0: 아자라. 하나님도 바르시겐도.
1: 가자.
0: 키라 얌젠젠 아자라시.
1: 가리 얌젠젠.
0: 무이키제 부세그 라삼이야 얌젠링 거마시베. 녜 얌젠젠 기네즈디. 게지날 고피. 녜 초서나 게자치샤. 시다 감카셰 만조거니. 미게아자기 젠팀다 가다 기브도가. 아자라. 키랑 게자치도가.
1: 응아. 나 게자치샤스에.
0: 레스인다. 아자라. 나 레스가 죽인다.

0: 미지게 레상 주바 깔레 가고 마리 이네 러시 타는 미지지 레상 주보 촌에 깔레 가고 시라지 치촌에 용배 부제지 동안을 라브디와 용 러시리 사고지를 팀문이 동안기 김찬지나 게시포베 부지를 따도치가 인고여지 만주지조토 초할을 가신타 동안을 가신치니 미망스 퇴로 전승비
1: 참쇼 알레다가 참생이 창문에서 깨고 봐줘

0: 통통 아빠를 깨지 나 깨자 취불스기 네 고무동자 가시지게 뭐라니야 냠최림 잠히 통통 뭐라게 깨줘게 아빠를 깨 진짜나 고우사 감 가시 만족원에 미동자게 나당에 두스기
1: 암라 야잉우게 부셀 냠최리나지 계시 부셀의 무키친 키란양 구롱신그리 키란 자기 춘차스러 구롱만나라
0: 나 수공 토미도 나 유원 진년시 체주 라슈다 유원게 레그치디 내주딘 제 요마시 부제디 시대다 가로스다도 사과지나 님님 예수교 유원 시대다 야오시라 요시 나주나 대게담다 람산 유구시 아치 포모 라슈다 니엔 제 초시
1: 李玉文要有新的轻松哎，一平给是压了。李玉文平常请不起那两千块钱，大人老婆光不起东都啥？
0: 玉文来个多了，结婚也有嘛事？一年让把老出年钱啥？我们那人随风土没多，但是这是鲜明的，估计能给铺子点缀，去看日时点着有呢。

0: 你阿姆拉得借算给你个多少？前头路线真都跟这几个？刘东西就是。你让罗你许可我路线部队去了不？有嘛事？刚才个了，今天请你约是别？你阿姆拉看不到，就我没土冷死的。
1: 야, 교수님 열린 가죠.
2: 교수님 열린 게 가죠.
0: 뭐 봐요.
3: 예정고.
0: 예정.
1: 미겜 처침 돌아. 니유 제 다다르자. 네벨레 차셔야 네로 예베 마치. 소리님 그도. 뉴교시 도비니 천안에 채우지. 그냥 저 삼류 주지 입지라.
3: 선생님 맞지?

0: 아루 아루 아차 너니게 세니 추초가 지리를 용쳐 너니게 아차랑 김상로 숨교시하고 채도 인다
1: 광회 딘제前的 라야 깨신别다리
0: 아차 단도 나를 부세 세니 말베 아 아차랑게 부세 세야게 무디 나다 홍예를 컸습체는 용도에
1: 아무래도 따도 치아들 랑고 원기리.
0: 언니니 강배 보류제야 그 눈수 전부도 용보망 사제. 나스 보류제 산의 성비.
1: 도시, 기니르 니무지를 꼬미야야 제우.
0: 아자, 탄다 당시다니다 신소지네 니무지를 니기 숨기도와.
1: 前的人 당시다니다 신소지가 유.
0: 롱마시다. 나다 홍예를 니무지를 꼬미야다 초출제는 지바. 권자유다.
1: 刘光辉, 랑기 집에 아마 단도 면간 레제 여주니에 구기, 랑쇼럽다가 무이고유스 단도 콘체디가체, 랑게스티에 파미니게 세는 이교야 라르샤.
0: 나래 강에 유사이, 나 유유너 탑교부딘 제 체화 여르베아.
1: 钱能用啊, 랑게 디고 이핑세초모용, 니에 부재 제야 무이디 키라니 제고, 키라니 돈베 숨기니 슈르바, 슈워지게고. 간도.
0: 让给一瓶你去广大了不约。哦，用啊，用啊，你也信是，你也广大了，钱呢？阿家都是天气的。用啊，行。哦，来过的，来过的。让
1: 了去啥不你就爱？妈的，
0: 俺同到阿家长子呢，写东西阿达是我什么去？俺会没。阿家，你写吧，你的。阿家长，你这里过长线作用不大，总这车不这不这。马上阿家长来先介绍钱不要了吧？
1: 卡总，俺会没是了不得。
0: 底下建议的，羡慕到三年的女佣们，我女同到抢不接不接，操也不得有。
1: 让了广西东给看起来，啊，让给大家看白婆罗斯的旁边一个职位要了不？
0: 啊，这两个性格了不？旁边一个操我去管队要去。我打红眼给广西东的姐姐，出去给谁的都是让我上去。到我你送不接了，女不听不情的，就是阿家让了你普通个的啦。
1: 他们你嘞，操用过的。让破轮给顾不住，很多两个要买的，不过肯定是你吧。
0: 罢了个，怎么种吃过了吧？马赛听俺三姐帮我真不要的。刘光辉，让给来不住这苦菜，他们也不多啊。让你来不买呗，今天新当人。阿姐，你小天气，俺到红叶你们去见面呢，这就严肃起你说了吧。
1: 阿姐，
0: 你银子只有，点点记不着。我，
2: 银子吃个耶，用啊。前年让你要，开始买这个呢，你让许多结冰。
0: 难大么？你阿姐个没听些事，也没有啥事嘛。
2: 看的，天天光的，我你点这些个啊？他有的，是你们家亲戚，让这叫一瓶的，就是的，两个子女。

아지 주모 지금 마사 안 가요 해야 치타스 대다랑 뜸 딘데 자네 함을 하르샤 나무네 이르 시교기 개야 마시 가다라 리제 잠부터디 니랑 탐야 치우스 예 근데 시아 야 와야다 저도

0: 야디 녀세나 겨르미 양심아 샤스기유 랑 다데체 다데체 제니 계속해자 최비니 겨르미 양 샤스임마지
1: 나 네 바바 같이했어 나 바베 부마지 슬럽지 나 로딩지 대화 요르메 녀소 장사브랴
2: 유쇼 빨라 보는 샤소 아자 딘데 덥사 빨라 감자 면 과하시
1: 아자 아자란 게 우라 가봐 얘 봐. 아자라 레제 권도 나 사야 개치디 녀회가 요야 그래.
2: 권회. 녀랑 강지 식매.
1: 도도 홍이비스 녀회 양아 시세든 게. 녀회 권다 스스유다. 다리 녀게 셈치이. 그니 가봐 나 셰베 되다 카데스 네르베.
2: 네리. 네리.
1: 용아. 젠스니 응아다 후에 메가를 요제. 지가 아자라 다도 제 지가 아무라 셈치우. 나데 네스 할라위네. 녀게 키이.
2: 대로고 고야 민도. 녀라고 예지 낭담에 라녜 녜난 치제 녜로레드 수키시다 로레난 발린치야기 제시망 부유 레젠 속중기 빠준부 왕라를 셰바시 퓨제 제시디게 추구로 슈구인

0: ཁྱི Miri Kawara, Pinzun Jongta, Biri, Nyamji Zilla, Gundi Tangin, Geyungi, Miri Tunj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i, Pergi, Tungu Tatambi, Guzi Lebi, Pigigi Lambuto, Yuula, Pigigi Tunsam Sabara, Shizuli, Cho Yoni, Pigigi, Dushi Saba, Ladar Chibi, Guzi Lebuto, Sadu Benjuro, Pigi Dongwe,
1: 文具区对局的凶人监狱
0: 탄잠 사딘 탄잠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라 문주기 라림 베드윤구 조두 호다 제유 베베 듀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 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림 터진 당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2: 지도지에 阿美我们是七八七口为人穷四日一阿美我们能土七八七路的口为出去有这的地域就那些路不独立七的我切特东阿美我们七八人过你不切的当土给月七八乌浪滚那趟马去吧先内所讲温过七土特东七度下家不养切的马地阿美我们是呢七八七阿美旅途拉出七八养偏不月阿美努美这真堂三苏这真碰你养切马肉当土
3: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出去 용不용
4: 大队四栋确定了集中起农民地摊了送脚起严仓镇的永不少根基民族前面先过独大国严仓中央什么不同的大了三个不是他们先接了老师的永不切我十万的得把一能日不是你注意严仓镇的年轻原型都铁甲不举起的记忆呢
5: Timlo Jeshi Lejane, Rebondiero, Dezashe, Timbu Shui.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